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깊은 아픔 속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에이멘의 세임을 얻으리니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나눴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시고 메마른 삶에 새싹이 돋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강찬의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강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또 김영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심플리4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의 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송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Fabulous Lord Jesus, Chris Rice의 찬양으로 만유의 주제 들었고요. 앞선 곡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올테가 그리고 캐시 트로클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광고판에 중고차 선전이었는데요,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같이 부를까요?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월십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 그리고 지금 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마커스 월십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은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죄선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주님을 앙망할 때 세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찬송가 한번 들고 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찬송 불러드리고 헌금하고 성경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자신의 심령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앞두시고 나는 원수를 사랑 못해, 맞는 얘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무 비

비유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팔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의 이를 상하게 했다면 나도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보복하면 됩니다. 똑같이 아프게 하면 돼요.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고 알고 그렇게 익히면서 살았지만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인 너, 팔복을 소유해서 복이 있는 사람인 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면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는 너를 모욕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왼쪽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일부러 가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덮치듯이 오른쪽 뺨을 뒤에서 공격하듯이 때리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가장 모욕하고 격동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왼쪽 뺨을 때리면 되는데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일부러 가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모독하고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너가 겪는다 하여도 너는 팔복이 너희 안에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누가 때린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왼쪽 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제 뺨을 때리면 속으로 그럽니다. 이씨, 나쁜 놈.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돼. 나는 누가 내 오른쪽 뺨이나 왼쪽 뺨을 때리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팔복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내 힘,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왼쪽 뺨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한 걸음 나가볼까요?

누가 제 오른쪽 뺨을 때렸다면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누가 나를 고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앞에 상당히 곤란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발을 한대요. 큰 문제로 고발이 아니고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해서 누가 고발을 한답니다. 이거는 별 시덥지 않은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입던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겉옷은 중요한데 속옷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광야가 돼서 낮에는 덥거든요. 저녁에는 추워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이 이불 대용을 합니다. 오죽하면 겉옷을 저당 잡혔다 할지라도 그 겉옷이 저녁이 되면 춥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속옷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팔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예수님의 제자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눈꽃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 찬송가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 한두 곡 부르고 헌금 조금 하고 설교 말씀에 고개 좀 끄덕이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 볼까요?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걸핏하면 유대인들을 군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행군을 시킵니다. 너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 그럼 유대인들이 안에서 화가 엄청나게 치밀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로 지배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인에 끌고 와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안에 단검을 품었어요. 검을. 그래서 내가 때만 되면 이 단검을 빼가지고 이 원수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독립을 시켜야지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이 벌써 로마 사람들이 우리 남자들 일부러 오리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단검을 빼들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리를 그 사람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복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누가 제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요? 생각만 해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난 그 사람의 뺨을 때릴 거예요. 고소고발할 거예요. 누가 내 속옷을 가지고자 나를 고소고발한다고요? 나는 더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납작하게 누를 거예요. 누가 억지로 우리를 오리를 가게 한다고요? 제가 왜 오리를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걸핏하면 남편이 밉다, 아내가 밉다, 자녀에게 이렇게 섭섭한 게 있다, 친척들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 혹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지만 북한이 이렇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다. 중국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팔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합당한지에 관하여 전혀 우리는 체크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적인 율법적인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3절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을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은 사랑해야 돼. 그러나 원수인 로마 사람들은 미워해야 돼. 쫓아내야 돼.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하고 중국 사람은 미워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하고 일본 사람은 미워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하고 북한 사람은 미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지 보세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팔복을 다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온유하거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거나 혹은 긍휼히 여기거나 화평하게 하거나 마음이 청결하거나 여러분 이러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여러분이 느끼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저 원수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말고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회개하고 좋은 나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과 우리가 거리가 먼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성격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행동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충만합니까? 여러분 안에 팔복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낮아지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예행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상상으로, 머리로 예행 연습을 합니다. 불이 나면 저 버튼을 누르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불난 지점에다가 소화기를 뿌려야지. 그렇게 항상 머릿속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선교팀이 왔는데 전부 다 불러다 놓고 소화기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고 불이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군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고소고발해서 내 속옷을 뺏고자 해요. 누군가 나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원수가 생겼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에 가면 난징이라는 이전에 중국의 수도격인 큰 도시가 있어요. 1937년경에 일본 사람들이 난징 대학살이라고 엄청난 학살을 했어요. 약 30만 명의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1937년이면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아직도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를 갈아요.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그 지역에 관광을 가려고 버스를 타고 난징 지역에 들어섰어요. 난징 지역의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관광을 와도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난징 지역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어떻게 너네가 한 짓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버스를 타고 이 지역에 관광을 올수 있느냐? 트랙터, 농기구 앞에다 쌓아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법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 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지역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안 가요.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복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라! 참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복하라고 하십니까? 참아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삶에, 뭐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죠. 참을 인자를 세 개를 쓰면 뭐 살인을 면한다고. 그런 부정적인 거를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팔복의 사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고소고발을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런 식민 지배하에 슬픈 역사적 사항이 있어도 심리를 갈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왼쪽 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심리를 가고 겉옷을 줄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가 악한 자인지, 그가 선한 자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인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안 비춰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만 햇볕이 비치고, 밖으로는 해가 하나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가 쫙 비치고, 착한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이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죠. 우리는 보통 자식에게 이럽니다. 넌 손가락이 닮았어. 넌 발가락이 엄마 아빠를 닮았어. 넌 성질 머리가 엄마 아빠를 닮았어.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듯하게 사는 거, 남에게 욕 안 하다 먹는 거,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 남에게 뭐 싫은 소리 안 듣는 거,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팔복 자체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예행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때릴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고발할 겁니다. 언젠가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원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6절, 47절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세리도 그렇게 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는 사람 저도 잘해줘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은 그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48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요, 성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러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핏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누림으로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저 원수는 용서 못해.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한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원수, 내가 미워하는 미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그것들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유를 누리는 척하다가 집에 가면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척하다가 세상에 가기만 하면, 직장에 가기만 하면,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온통 미워하고 온통 증오하고 온통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0: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팔복을 우리 안에, 내면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상의 소금이 내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빛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팔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수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44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주일 오전 교회 가는 길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가는 길 우다인입니다. 교회 가는 길 이 시간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하게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첫 찬양 전해드릴게요.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올려드립니다.

네,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리고 이어서 김사무엘의 목소리로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089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7780님, 일산에서 서울로 교회 가는 길 매주 들으면서 갑니다.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길. 6089님 또 7780님을 비롯한 모든 청취자분들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곡 함께 할 건데요. 향기로운 나무에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리고 이어서 테너 정필립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테너 정필립의 음성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벳의 예수께로 가면.

네, 예수께로 가면 우베세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8월을 지나고 9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찬송합니다.

0: 아멘. 예, 임대한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자녀손들에게 새학기를 시작할 힘을 주셨고, 일터로 나선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에는 민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에는 무디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미루었고, 감사보다 염려를 먼저 붙들었으며 주변의 아픔과 필요를 보고도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은 질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짐을 덜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수제일교회가 감사와 나눔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의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함께 읽겠습니다.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파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요새는 그 SNS나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SNS나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들, 아니면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그 친구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소식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학창시절에는 뭐 그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지만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열심히 본인이 또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졸업 이후에 생각보다 이렇게 풀리지 않은 그런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신기한 일은 그 친구들 가운데 목사들이 된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교회도 잘안 다니고 좀 놀았던 친구들인데 보니까 나중에 다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이제 놀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이제 가끔씩 만나게 되면은 제가 목사가 된 거를 알고서는 놀랍니다. 야, 너도 목사냐? 네가 목사가 됐냐? 뭐 이렇게 서로 놀랍니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또 의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파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파격이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범생 같은 사람, 착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사용을 하시지만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의외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훗이라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오늘은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주류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류에 속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상적인 사람들만 사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상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시대의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다른 세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왜 다른 세대냐면은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이 우상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사기의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사사기의 악순환을 나선형 하강 사이클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 사람의 죄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선형 모양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번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합니다. 세 번째, 그럼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5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강하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신앙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점점점 추락하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들의 출신 성분이나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사들은 진짜 이 모범생 같은 그런 사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장에 보시면은 이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이 세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의 어떤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굉장한 그 모범생 같은 사사였습니다. 반면에 에훗과 삼갈은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먼저 이 온니엘은 당시에 그 유다 지파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갈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랴 세베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1장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온니엘이 그 기랴 세베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약속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요 거의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의 넘버 투와 같은 그런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의 장인 어른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내 악사라는 여인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갈 때 아버지 갈렙에게 이 샘물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 남방 지역, 사막 지역으로 가는데 남방 지역으로 가면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제가 이제 분가하기 전에 그 남방 지역의 윗샘과 아랫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샘물을 얻어내고 경작할 수 있는 밭까지 얻어낸 굉장히 지혜롭고 적극적이고 순발력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악사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본인의 능력도 뛰어났고요. 장인 어른도 빵빵했고 아내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엄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지만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얘야 엄마 친구 아들은 전교 1등이라는데 네가 걔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막 아들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군대에 가서도 그냥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서 제대하고 나서 부모님 효도 여행을 보내줬다는데 또 엄마 친구 아들은 네 나이에 사장님이 돼서 그렇게 돈을 잘 번다는데 너는 지금 집구석에서 뭘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다른 엄마 친구 아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기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또 엄친아의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아친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친남. 아친남은 아내 친구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 항상 자기 아내 친구 남편의 예를 들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기념일이 되면 이벤트로 아내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그런 남편, 그런 그 친구 남편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살다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막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는 정말로 이 엄친아, 아친남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모자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온니엘은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었으며 성령 충만했고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아 이런 이 정도면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정말로 이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3대,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중고등부 회장고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하고요. 또 명문대를 나와서 나중엔 또 신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죠. 물론 하나님도 당연히 이런 사람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장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들도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훗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사사로 세우십니다. 온니엘이 승리를 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선형 하강 패턴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사사기 패턴대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18년간 압제를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옷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왼손잡이 에옷이다라고 그렇게 에옷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옷은 왼손잡이였어요. 히브리어로는 이테르야

야드 예미노라는 좀 길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야드 예미노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이테르라는 단어는 죄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에 죄악이 있는 사람,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을 잘 장애가 있고 잘 쓰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왼손잡이로 편의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제가 이제 오른손으로 글씨,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오른손으로 쓰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라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는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왼손잡이가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도 좌투수나 왼손잡이 타자가 더 훨씬 더 그 인정을 받고 많이 유리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원래 뭐 왼손잡이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에훗의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 오른손의 자손들, 오른손의 아들들이 베냐민 지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훗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에훗의 가족들, 에훗의 친구들, 에훗의 친척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정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에 뭔가 제약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이게 쓸 수가 없는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훗은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류는 오른손잡이였고 왼손잡이는 비주류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주류에 속한 이 에훗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에훗의 이 비정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요, 이 에훗이 자신의 왼손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에훗이 뭐 온니엘처럼 대단한 뭐 전쟁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훗이 하는 일은 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재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에훗이 기회를 노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들은요, 왼쪽 허벅지에 이제 칼을 차게 됩니다. 근데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칼을 차는 위치와 정반대의 위치에 칼을 찼기 때문에 칼을 숨기는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왕을 만나러 갈면은 전부 다 무기를 내리고 무기를 벗고 이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이 무기 검색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고 칼을 숨겨서 왕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의 이름처럼 이 에글론 왕은 송아지처럼 매우 뚱뚱하고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에훗이 에글론을 찾아와서 몰래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글론 왕이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에훗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훗이 왕과 1대1로 독대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왼손을 드디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내서 에글론을 찔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은 오른손잡이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공격을 하니까는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칼을 너무 깊게 찔러가지고 칼자루의 끝이 거의 등 뒤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깊숙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이 워낙 비둔한 뚱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전부 다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냥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에훗이 자신의 왼손으로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문을 잠가버리고 그 방에서 탈출을 합니다. 신하들이 밖에서 에글론 왕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는 용변 보는 줄 알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질 않으니까는 들어가서 보니까는 왕이 이미 칼에 찔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을 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모압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니올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40년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는 80년이 평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비주류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의 그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에글론 왕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상에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주류 인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온니엘처럼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훌륭한 장인어른 또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엄친아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이 왼손잡이는요 핸디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이 왼손잡이는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핸디캡이고 약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강점으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데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 훨씬 더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방법까지 우리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훗과 같은 그런 비주류 인생, 부족한 사람,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에훗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짧게 삼갈이라는 사사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딱 한 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낫이라는 저 이름은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삼갈은 가나안 사람 이방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삼갈의 직업은 이 소를 모는 목동으로 또 그렇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 노란색 글씨로 소모는 마

껍데기를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솔을모는 그런 목동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이 솔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칼이나 창으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솔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뭐 정통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었고요. 목동으로서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이 쓰는 무기도 솔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가 지혜를 초월하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의외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파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파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파격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험한 십자가, 약한 십자가, 멸시천대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 연약한 십자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실 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학문과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이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이나 능력이나 지혜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에훗과 삼갈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배경이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빽 있는 사람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제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6장 4절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 자식이 나를 업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백발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택하다 택하다 택하다 세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과 지혜와 재물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수단과 문벌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충분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100배, 1000만배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장점이 많은 사람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훗과 삼갈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인간의 눈,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니엘처럼 그런 모범생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에훗과 삼갈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교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국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오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네, 특별한 만남 F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명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 WEC
0: 웹 선교회 파송으로 태국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는 신재희 선교사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지에서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태국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2: 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지는 이제 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0: 네.
2: 태국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예. 계절마다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 또 매우 덥죠. 1년 내내
0: 네.
2: 덥고 뭐 치앙마이에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잠깐 한국의 초가을 같은 날씨가 있는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치앙마이에서 왜 그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치앙마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교단과 단체를 초월해서 선교사 자녀들이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단체나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이 치앙마이에 안심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요.
0: 네. 그러면 이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녀들은 그럼 부모님들이 치앙마이 태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사역하는

0: 선교사님들의 자녀인가요?
1: 태국 다른 지역. 아, 네, 다른 그래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자녀들도 있고,
0: 네.
1: 이제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주변 나라.
0: 예.
1: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태국의 주변 국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0: 네.
1: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는 현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원주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그 자녀들도 정말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건데 부모가 선교사고 자녀는 아닌데 부모님들은 또 현지인들에게만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별도로
1: 네.
0: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또 케어를 해주시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0: 그 사역을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 자녀 교육이 사실 선교사님들한테는 큰 고민이시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현지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사실 선교지에 있는 고등교육,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그 현지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은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0: 네.
1: 그렇다 보면 뭐 한국의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나라들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런 곳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현지의 고등 교육을 받아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 학교들을 찾게 되는데
0: 네.
1: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국제 학교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금액이 엄청 비싸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실 수 없는데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국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자비량 선교사세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그 학비의 혜택을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시는
0: 네.
1: 거죠.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학비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학교가 있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이쪽으로 아이들을 보낼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선교사님들은 현지 사역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1: 맞습니다.
0: 주시는 시스템이네요. 참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1: 네.
0: 네, 근데 벌써 태국에서 사역하신 지 6년
1: 네.
0: 되셨다고요. 네, 선교사가 되신 이야기도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1: 네.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0: 아, 네.
1: 네.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늘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0: 예.
1: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서 늘 끝에는 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0: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셨네요.
1: 그렇죠.
0: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1: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는데
0: 네.
1: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어.
0: 독거니.
1: 네네.
0: 네.
1: 그렇게 이제 모태 신앙으로 제가 자랐고요.
0: 예.
1: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낮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0: 예.
1: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0: 없네가 아니라
1: 네,
0: 맞네.
1: 맞네. 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중학교 1학년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0: 네.
1: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0: 아.
1: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그냥 그게 그냥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0: 네.
1: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정말 한참

0: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도 이제 계속 우니까 지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무슨 일 있냐 이렇게 울으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면서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아멘.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맞네라는 설교였지만 아마 반어법인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0: 맞습니다. 네.
1: 네.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0: 네.
1: 이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0: 네네.
1: 네. 아버지께서는 지금 돌아가셨고요.
0: 네,
1: 예.
0: 돌아가셨습니다.
1: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0: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도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1: 네.
0: 네.
1: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0: 네.
1: 정말 중요한
0: 맞습니다.
1: 거구나.
0: 네.
1: 예수 믿는 것이,
0: 네네.
1: 입으로 시인하고
0: 네.
1: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0: 맞습니다.
1: 중요하구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대부분 그 목회의 길을 순탄하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나는 목회의 길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분들도
0: 그렇죠.
1: 있거든요. 예, 우리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셨나요?
0: 저는 일반대에 나왔어요.
1: 네.
0: 일반대를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신학을 할 마음은 없었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 말씀을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동기에서 사실은 이제 신학을 이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죠, 지금. 네, 선교사가
1: 네.
0: 되었는데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 활동,
1: 일반
0: 예수전도단.
1: 대학교는 다녔지만 그래도
0: 네.
1: 예수전도단
0: 네.
1: 선교활동을
0: 선교활동을
1: 하셨고.
0: 전공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와.
0: 그리고
1: 네.
0: 이제 교회 사역을 신대원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공부하면서부터는 교회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교회
1: 네.
0: 사역을 하면서는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선교지로. 그리고 교회 사역을 10년째 했을 때 특별한 좀 결심을 했거든요.
1: 예.
0: 가족 비전 트립을 1년 동안 이제 다 한국에 있는 거 정리해서 저희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 네 가족인데.
1: 네.
0: 그 모든 시간들이 저희 가족을 또 저를 선교사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온 가족이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여정까지 오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홀로 남으신 사모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사모님을 도와드리려면 또이 나라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0: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부담이 됐죠. 부담이 됐는데
1: 네.
0: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지금 선교사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역시.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 네.
0: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1: 아.
0: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단체 통해서 선교사가 되셨고 지금 이제 단체가 바뀌긴 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1: 네.
0: 네.
1: 정말 대단하십니다.
0: 아닙니다.
1: 왜 여쭤봤냐면요. 요즘 먼저 이렇게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 또 사모님들이

0: 홀로 남으시잖아요. 네. 홀 사모님들이 네. 생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족들의 정말 지원이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너무 열악해서 네.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우리 사모님 역시 건강은 하신가 봐요. 그래도
1: 네, 건강하시고요.
0: 할렐루야.
1: 네. 네. 그리고 감사하게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시면서
0: 예.
1: 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마음이 네. 놓이시겠네요. 우리 네. 선교사님, 아드님 선교사님 사역에 집중하는데 또 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덧 태국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치앙마이에. 태국 선교 사역하시면서 만난 하나님의 간증도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선교사가 특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은 아유 고생한다 어려운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선교지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축복이고 특권인 것 같아요.
0: 네.
1: 언어가 어린아이 수준이 되고
0: 예.
1: 또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 되다 보니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예. 제가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그런 곳에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 이런
0: 네.
1: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원래는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로 갈 예정이었어요.
0: 네. 치앙마이가 아니라.
1: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네갈로 가는 여정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급한 소식이 이제 이 여기도 이제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0: 네.
1: 거기 8명 그 아이들이 그때는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임 사역자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후임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 8명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숙사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이 후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빨리 이 사람들이 구해질 수 있도록.
0: 네.
1: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저희에게 혹시 함께 같이 기도해보면 어떻겠냐.
0: 네.
1: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저희는 1년 동안 세네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후원 교회들도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어느 교회는 주보에 이미 저희를 세네갈 선교사로 이렇게
0: 네.
1: 그 기록해 이제 매주 주보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바꾸는 게.
0: 네.
1: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는 해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네. 들면서 그래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그리고 후원교회들에게 이제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요 상황을 나누고 이제 일주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기간 중 요일도 기억해 수요일에
0: 네.
1: 어느 한 중보 기도자분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0: 아멘.
1: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아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받고 좀 더 궁금한 거예요.
0: 네.
1: 앞뒤 구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제 서재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탁 꺼내서 탁 펼치는 순간 정말 거짓말 같죠. 외국 돈 하나가 이렇게 탁 튀어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돈을 보지 않고도 이거 태국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태국 돈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에 그 성경책에서 그렇게 돈이 튀어나올 확률이 정말 그 얼마나 될까요? 저는
0: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1: 사실 그 성경책은 제 것이 아니라
0: 예.
1: 제 그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성경책이었어요. 본인이 보시던 거를.
0: 아.
1: 네. 제가 나중에 여쭤봤거든요.
0: 예.
1: 이 태국 돈이 왜 여기 성경책에 들어있습니까? 그분도 모르.

0: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 너무 재미있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후원 교회들과 상의를 드렸죠.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선교지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네갈에서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바꾸고 지금 이렇게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앙마이로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또 직접 개입을 해주셔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세네갈로 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0: 아, 네.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후임 사역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면 적어도 1년 동안은 현지 적응 기간 그다음에 언어 훈련 기간을 가지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태국말도 모르고 그다음에 현지 문화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주변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숙사에 8명 아이 그리고 저희 아이 2명까지 10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보호자가 된 거죠.
1: 네.
0: 코로나로 뭐 학교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국경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불평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1: 네.
0: 1년이라는 적응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 여유있게
0: 여유있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세네갈로 갔었으면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1: 네.
0: 그런 이제 그 볼멘 소리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그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세네갈의 기숙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언어 훈련을 하고 현지 적응하는 도중에 사역지가 없어지는 아주 더 훨씬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죠.
1: 네, 붕 뜨는 상황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땅 이렇게 맞은 것 같지.
1: 예.
0: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1: 아멘.
0: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1: 네.
0: 엄마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1: 네.
0: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정말 인간은 한치 앞도 보지를 못하는데
0: 네.
1: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1: 네.
0: 넓다 이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다.
1: 아멘.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 할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와 순종으로만 받아야 네. 되는데요.
0: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이
1: 예.
0: 그 제 볼멘소리를 네. 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1: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게
0: 그러니까요.
1: 저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우리의 특징과
0: 네.
1: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0: 좋은,
1: 이해해
0: 진짜
1: 주시고.
0: 좋은 아버지시죠.
1: 아멘입니다. 네. FEBC 초대석 WEC 웩 선교에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선교사역에 관심을 갖고 결단하게 되셨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도 있거든요. 청년 세대에게 선교 사역을 위해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선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잖아요. 선교를 또 먼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0: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0: 제가 하고 있는 기숙사 사역도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저한테는 그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의 그런 도전이었거든요.
1: 네.
0: 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요. 많은 예배팀들의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태국 치앙마이까지 들리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1: 아멘.
0: 그런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이제 광고 하나 하자면 우리 시양마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있잖아요.
1: 예.
0: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학교인데 여기 선생님들이 자비량 선교사세요.
1: 네.
0: 학교도 너무 아름답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런데 매년 선생님이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교사 자격증 있으시고
1: 네.
0: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0: 네, 자비랑 선교사로 예. 1년, 2년 정도 하나님께 정말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1: 네.
0: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1: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은 청년들이
0: 그렇죠.
1: 또 자원하면 좋겠네요.
0: 너무 좋은 네,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단체를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웹 선교에 문의 주시면 아마 자세히 안내 드릴 것입니다.
1: 네. 지금 샵 1069번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오늘 태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태국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 기숙사에 온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남과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예.
0: 기숙사에 5년 동안 살았던 학생 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촌, 5년 동안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냥 또 다른 가족으로 빚어지면서 이곳에서 가족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은 저희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삼촌.
1: 네.
0: 이모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1: 예.
0: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MK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1: 네.
0: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철수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
1: 네.
0: 그리고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현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 MK들은 어려서부터 타문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준비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에 진짜 중요한 자원이 미래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지원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멘.
0: 네. 그래서 이 MK에 대한 한국교회 이해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웹 선교회에서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별다를 것 없는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십자가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찾은 정답은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현실이라는 또 환경이라는 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반복되는 듯한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늘 소망, 소망의 바다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갈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807님, 늘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은혜 많이 주실 줄 믿고 잘 다녀오십시오. 7982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미루샘 교회 이라엘 사모라고 하고요. 나는 믿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사모님의 진솔한 기도 제목

감사하고 주신 기도 제목을 이루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빛내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내실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6282님, 예배 다녀오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저희 교회에 마커스 워십이 오셔서 뜨거운 찬양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띄워주세요 하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접하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을지 가늠이 됩니다. 그 은혜 이어가시라고 바로 이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좀 전에 신청하셨던 곡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7894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그리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언제나 오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뢸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힘찬 한 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

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며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싸움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은 되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죠.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겉과 속이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겉모습과 속의 생각이 달라서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죠. 곡식이나 과일의 열매를 봐도 속과 겉이 많이 다르지만 겉과 속 모두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 적대가 아닌 환대, 이렇게 함께 가려는 노력이 믿는 이의 행할 바 바른 길이 아닐까요? 강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죠.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단련해서 얻는 유익은 약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야말로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가 만연한 시대인데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히 행하기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늘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사연은요. 5830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준구 목사님과 식구들 샬롬. 목사님 저도 왔어요. 파이팅이에요. 5830님. 와, 제가 이 사연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요. 또 하나님 말씀 떠올리면서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항상 이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극동방송 듣고만 계시다가 이렇게 사연 참여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저 왔어요. 딱 이런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분명 사연은 그거 아닙니다. 사연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사연은 믿음생활 잘하시는 멋진 분이신데 아주 우리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사연 이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렇게 너무나 명랑한 사연이었는데 저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밝게 하는 것에서 은혜 받고요, 또 머리 숙이고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반대의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은혜가 있고, 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우리 청취자분들을 나의 친구 중구 목사님과 식구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샬롬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샬롬이란 말 우리 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이거 들어보지 못한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잖아요. 평안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하시죠.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방송가족입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이죠. 네, 같이 걸읍시다. 주님과 같이 걷고요.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손잡고 천성 향해 같이 걸어요. 0980님 사연입니다. 휴가가 별거 있나요? 그렇게 하고 히읗을 붙여주셨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우고 비우는 게 좋아요.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이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감성,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죠. 그 전까지는 참 배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요.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건 느끼지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생명을 말하고 그 안에서 생명

성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죠. 뭐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휴가 얘기하면 뭐 뻔한 얘기들 하잖아요. 뭐 집 나가면 뭐 무슨 멍멍 고생이라든지 뭐 가격이 쌌느니 비쌌느니 뭐 그 뭐 어떤 풍광이 아름다웠느니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막 거창하게 얘기하죠. 뭐 마음이 허 뭐 어떠고 막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세상 사람들 찬양 부릅니까? 유행가 뭐 부르겠죠. 찬양 부르며. 찬양과 유행가가 뭐가 다릅니까? 결정적으로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신령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워요. 그리고 또 비웁니다.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대요. 은혜 안에 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참 이 크리스찬의 감사. 우리 모두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의 감성, 성도의 감성, 0980님처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우리 몸은요, 그 구성이 무척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니 이를 데가 없죠. 그 중에 손만 보더라도요, 수를 세고 일을 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목적지를 가리키고 그 쓰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더해 또 영적인 손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성도의 손이죠. 김명선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교회에 가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라도 다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빠이시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내 기도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시작.

오늘 첫 곡으로 내 기도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6183번님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8살 딸이 요즘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요. 작은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 믿음 잘 자라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와, 6183번님의 8살 딸은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6183번님의 따님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씀드렸을까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 6183번님의 8살 딸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기를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6183번님 사랑스러운 따님의 기도 모습을 사연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어린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바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더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할 때?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캄캄한 밤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네?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 세 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하나씩 풀어보며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선물, 능력! 능력!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에요.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기 내서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자, 두 번째 선물, 사랑!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 꾸짖고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놀리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 정말 멋진 선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세 번째 선물도 열어볼까요? 세 번째 선물, 절제! 절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에요. 조금 더 동영상을 보고 싶고,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고, 조금 더 게임하고 싶고, 화가 난다고 마음껏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만! 하고 그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화를 내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마음이 바로 절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받고 두려움은 물리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아멘. 친구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번 주 암송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크게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미션 스토리.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올리오파는 다른 친구들이 동물을 괴롭히며 놀 때 친구들의 행동을 말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올리오파를 겁쟁이라고 놀렸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동물과 자신과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과연 올리오파에게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도 변화

없이 올리오파는 기도했어요. 선한 영이시여, 저는 당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제발 당신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한 사람이

0: 그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펼쳐 들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0: 지나가던 올리오파도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멈춰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올리오파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1: 선한 영은 바로 하늘나라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악령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0: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리오파는 무척 신이 났어요.
2: 우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걸까?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3년이나 기다렸잖아.
0: 올리오파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 그 선한 용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잖아. 나는 선한 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야.
0: 친구들, 그 검은 책을 손에 들고 말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만일 당신이 이 선한 영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이 죽은 후에는 선한 영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2: 선교사님, 나에게 선한 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면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게요.
1: 아니에요. 돈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선한 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답니다. 바로 이 책,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답니다. 올리오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0: 여러분,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선샤인 키즈의 예수님 찬양.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풍성한 한 주를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Ginny Yu. Yeremia 29장 11절 말씀 Jeremiah 29: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0: 해피 로어스 데이 에브리원.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ope you had a wonderful servic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1: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You know, sometimes the future feels uncertain and we wonder what lies ahead. But even when we cannot see the road ahead, God already knows the way. So that's the good news, right?
0: 때로는 정말 우리의 앞길이,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앞길을 볼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1: Jeremiah 29:11 reminds us that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 Amen. We may not know what tomorrow holds, but we know who holds tomorrow. I love that.
0: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잖아요.
1: So today, let us choose hope over fear and trust God with what lies ahead.
0: 우리는 오늘 두려움보다 소망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1: Our story is not finished.
0: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God is still working, everyone.
0: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고향을 떠나서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요. 그들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직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Amen. 때로 소망이란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So, if we are in a season of waiting today, 우리가 오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Let us not lose heart. 절대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God is not finished with our story yet. And there is still hope because God is still work. Right?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고요. 네,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Amen.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Amen. You know, God says, I have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진정으로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So let us step into tomorrow with a hope in our hearts, trusting that God is still working and His plans are good. Right?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계획은 늘 선하다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and until we meet again.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요. 늘 all the time means 100%. 늘 언제나의 의미는 100%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100%입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 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 신뢰하자고요.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찬양 향기 윤선영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어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낼 텐데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기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데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류수영 씨가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연약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신 주님의 경고이지 죄를 정당화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그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죄와 싸울 능력으로 이끄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결국 영적 무감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연약함을 핑계로 삼기보다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피어월십의 믿음의 기도, 이어서 러빈과 범키의 곁 함께 들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얕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도 값싸게 여겨질 텐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십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높이며 그분의 보혈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로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절망적인지를 인정하고 그만큼 크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작은 죄인이 아닌 철저한 죄인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작은 죄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작은 구세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무엔의 인내하신 구세주였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믿음은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이 눌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는데요.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모두 잘 아시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듯 결국 믿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끄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우리가 혹시 현재 시련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솔직해서 앞에서 다 말하는 스타일이야. 솔직한 게 좋은 거지. 때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은 다른 거죠. 내 말이 사실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놓기보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의 문제는 단순히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을 또 내뱉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말에도 온유함과 배려가 사랑이 묻어나겠죠. 네,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양민호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초롬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최고의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파수꾼은 성문 앞을 지키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마음의 문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또 해야 할 말은 따뜻하게 전하며 멈춰야 할 말은 지혜롭게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안성진의 안성진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또 유효한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듬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필요한 말을 따뜻하게 건넬 줄 아는 사람,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또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아주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해진의 사랑을 주는 사람, 강성훈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듣고 오시죠.

미안한 쉼표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아이빅밴드와 지선이 함께한 행복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죄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2번째 이야기, 예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

0: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과했던 탓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다소 과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존경했다가 싸우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열정은 오늘 이야기를 흥미로운 관점에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1: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님은 저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돌과 바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의 외모를 나타내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키도 크고 강한 근육과 대담함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한 덕분에 강한 체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우물가를 지나가면 물을 깃던 여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에 힘을 주고 힘차게 걸었지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의 남자다움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저를 가르치고 타이르고 꾸짖고 훈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는 저를 축복하고 과분한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저는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고난을 겪기도 했지요. 지난 3년간 저는 동생 안드레 그리고 다른 10명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희는 넋을 잃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은 무려 40일간 예수님을 현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2: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아라. 왜 물과 음식을 안 먹는 것이냐?
3: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이 육신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 주느니라.
2: 이 화려한 세상과 왕국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니 원한다면 누구에든 줄 수 있지. 나를 숭배하라. 그러면 모든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비극적인 운명을 회피하고 고귀한 왕자가 될 수 있다. 시간 끌 것 없이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하라.
3: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나는 창조주를 멀리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2: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아라. 여기서 몸을 던져 보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들어 올려줄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너의 권세를 믿을 것이고 온 세상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
3: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적혀 있느니라. 물러가라!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1: 그 후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에는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의 위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0: 베드로 형, 가끔은 집을 나온 게 후회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한 적은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운명일까요?
1: 안드레,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기는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았다. 우리는 약속의 메시아를 만난 거야. 우리가 따를 사람은 오직 이분 한 분뿐이야.
0: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본 걸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믿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장님, 절름발이뿐만 아니라 온갖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출발할 때만 해도 바다가 잠잠했는데.
1: 자, 돛을 내리고 노를 단단히 잡아라. 바람 속으로 저어가자.
0: 어? 저게 뭐지? 어? 유령이다! 귀신이야! 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다들 노를 줘요!
1: 노를 줘! 아!
2: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인이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1: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2: 오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0: 안 돼! 가지 말아요!
1: 저 오빠! 뭐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어!
0: 베드로 형! 제정신이에요! 이 파도를 봐요! 어서 돌아와요! 어?
1: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정말로 물 위를 걷고 있다고! 이런 걸 상상이나 해봤어?
2: 나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1: 파도를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0: 몸이 가라앉고 있어.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2: 베드로야, 너의 눈을 나에게서 떼지 말아라. 믿음이 너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 손을 잡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3: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온갖 종류의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내쫓을 수 없는 마귀를 만나고 나서는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귀는 주님의 권세로는 쉽게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던 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은 모양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인내하심 아래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1: 호산나!
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축복을!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1: 호산나!
4: 호산나! 호산나!
1: 호산나!
5: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영웅 대접을 받으며 왕처럼 도시로 입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2: 현혹되지 말아라, 베드로야. 며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외쳐낼 것이다.
5: 선생님,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들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저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2: 이들 중 몇몇은 변절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0: 하지만 그날이 오면 대부분은 몸을 숨길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시를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문이 곧 열릴 것이고 그 계시를 받을 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1: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시 전체가 주님을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라서 혁명에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0: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나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
2: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은화 30냥을 챙기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1: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너희 모두가 나를 저버릴 것이다. 시간이 되면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목동을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란 말씀이 있다.
1: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곁에 남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0: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이 가기 전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1: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보호할 것이고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전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3: 예,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4: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 예, 주님.
2: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저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뒤였는데 뭔가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올리시더니 감사를 드리고 빵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인간을 위해 부서진 당신의 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저희 보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잔을 들어 올리시더니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쏟은 나의 피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날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모두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5: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0: 내 마음이 무겁구나. 우리가 늘 가던 올리브나무 과수원으로 가자.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1: 저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은 맑고 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도 잔잔한 것이 고기를 잡기에도 좋은 밤이군요. 전 이런 밤을 정말

0: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냐?
1: 죄송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만.
2: 시냇물 색깔이 이상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바친 제물이 많았는지 아직도 검붉은 핏빛입니다.
0: 오늘 밤 제물 하나가 더

모두 여기서 멈춰 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와 함께 조금 더 가자꾸나.

0: 너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미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모욕을 꼭 견뎌야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능욕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 잔은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 오욕과 타락을 저 혼자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시여, 제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1: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책감, 고통, 슬픔, 증오, 눈물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자 신입니다. 그분은 수천 수만의 죄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민족이 말살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온갖 사악한 행태를 보셨습니다. 잔인한 인간이 한 가족을 강탈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님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한 분이 아니었다면 이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때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0: 시몬, 내가 자고 있느냐? 나를 위해 이것 하나조차 못한단 말이냐?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슬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베드로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2: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3: 예,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1: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옷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너무나도

0: 창피했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십시오.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1: 너희들 모두 또다시 잠이 들었구나. 이제 그만 됐다. 난 이미 배반을 당했다. 저기 배반자가 오는 것을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는구나. 그자는 3년간 나와 함께 다녔지만 은화 몇 냥에 나를 버렸다. 그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2: 주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 세상이 너무 고요합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습니다.
3: 예수님,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가서 맞서 싸울까요?
4: 저도 그들이 보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싸우자!
2: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1: 나는 반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의 칼을 치워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 귀를 다시 붙였어! 잘린 상처가 다 나았어! 이럴 수가!
1: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전에서 설교를 해왔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야밤에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도살될 어린 양처럼 조용히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0: 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다가 되돌아와서 군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는 있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몰래 뒤따라가며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분은 돌아서서 저를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6: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을 통해 그분을 따르기로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2번째 이야기 예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지 않는 사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당장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시겠죠?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차분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원웨이 싱어즈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홀리원의 꽃으로 함께 하실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익숙해서 지나쳤던 순간들을 하나씩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당연한 것 하나를 감사한 것으로 바꾸어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님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 하실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마음에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맡겨보면 어떨까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앞에 1,000명이 지나가면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외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1,000명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몇명 찾아내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요동을 칩니다. 하는 태도를 봐서 계속 사랑할지를 결정하죠.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온도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그분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씨가 고와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와 위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임재청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첫인상을 신뢰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르라는 얘기를 흔히 듣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마음먹어도 관계를 처음 맺을 때 상대가 보여준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 그 인상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상대를 멀리하거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 주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We shall see his lovely face.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 노수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정결한 그릇 김정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강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럼니스트 린제이 엘리자베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 각각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이 사랑에 기대어 아가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 우리 역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누리며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손영진님의 하나님의 사랑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아멘. 스위스의 저명한 사상가

인 카를 힐튼은 성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외형적인 성공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반적인 성공입니다. 힐튼은 외형이 성공을 이루는 순간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내면적인 성공입니다. 힐튼은 참된 성공은 높은 인격과 더불어 내면적인 성공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힐튼은 어떤 사람이 바라는 성공이 외형적인 성공과 내면적인 성공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외형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외형적인 성공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내 창고의 보화를 쌓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내 창고의 보화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일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성공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 합창단의 찬양으로 사랑이 나누어주는 것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해드리신 곡은 박인수의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홍연설의 가사에 나인용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1967년 개편 찬송가 편찬 작업 시 공모에 의해 선택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감리교단의 신실한 평신도요 작곡가였던 안신영 장로의 곡조와 결합되어 하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개편 찬송가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다 1983년 통일 찬송가에서는 위의 가사와 같이 나인용의 곡조로 결합되었고 제목도 인류는 하나 되게라고 바꿨습니다.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어누인팅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듣고 오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우리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믿어와라 주의 가정과 다윗과 요나단의 당신의 뜻이라면 들으시면서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임마누엘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예가 어떨까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3일을 견딜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는 8분을 견디고요. 희망이 없다면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넬 대학 의대 교수를 지낸 해롤드 조지 울프 박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포로 생활을 했던 2,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뭐 죽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거나, 또 흔히 그렇게 총으로 했다거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당했다 이러면 그것이 이 스트레스 장애로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니까 뭐 별 경우를 다 당해.

되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서 아마도 야만적인 어떤 처분을 받았을 거고요. 폭력에 아마 크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요. 고문도 더러는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한 학대가 포로들에게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울프 박사도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분명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희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에너지가 크게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막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희망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이 울프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내며 잔악한 형벌도 잘 견뎌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정서적으로, 희망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희망이 고갈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그런 용어가 쉽게 와 닿지는 않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포 세대니 더 나아가 7포 세대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는가? 정말 우리 가운데 살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읊조리는 이 시대의 비유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흔히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오늘 설교가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남짓 GMS 이사장에 도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로 제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은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그 데미지가 제 안에 끙끙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찌하면 좋겠어요?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넘기게 될 때 이사야서가 40장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얼마 전에 보았던 에스겔서도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그 중에 10절 말씀이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너는 내 딸이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특별히 그 앞부분에서 그 말씀이 더 있는 거예요. 더와 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뭐죠? 함께함이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48장으로 본다면 저 말씀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뭔가 원하는 거, 애쓴 거, 힘든 거, 땀을 흘렸는데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상실감. 아, 이게 적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름대로 바라고 원한 것이 있을 터인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많이 헤아려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위로가 아니라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많이 받거든요. 전화도 어떤 때는 전화기를 받지 않을 때 꺼놓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거죠. 동남아시아 선교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의 희망의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뭔가 경배하고 뭔가 절하고 뭔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뭔 희망을 준단 말입니까?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 자연현상으로 되어진 그럴듯한 어떤 현상에 우리가 엎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슨 희망을 주고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봐보세요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저기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저 표현은 뭘까요? 휘장 안이라고 하는 휘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뭐와 무엇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휘장입니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도 잘못되어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법궤가 있어서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들입니다. 말인 즉슨 영혼의 닻이 우리 가운데 단단하게 내려져 있다면 휘장 안으로,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무척 마음이 무거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나한테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갖자, 희망을 갖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기서 하이라이트한 것,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계 제로인 인생이 있어요. 시계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정확한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 저 가르친다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는 샤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친다, 뭐를 가르친다는 말, 나로 하여금 통찰력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시작이고 끝인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 지금 놔야 될 것이 뭔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목사인데 내 나름대로 성경을 믿으면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 나인데, 이와 같은 실패가 나를 붙든다, 나를 지속적으로 어렵게 한다, 맞아요, 아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지속적으로 붙들지 못하게끔 신앙의 담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통찰력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훈계라고 하는 야치라고 하는 단어도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것도 보여주시지만 나를 주목하여서 훈계하신대요. 훈계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나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상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리 말씀드리고 저리 말씀드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더더욱 내 안에 다가오도록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 거지? 아쉽다면 아쉬운 것은 한 표 차로 졌거든요. 이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저 사람 얼굴도 떠오르더라. 하루 아팠어요, 하루. 저를 진단해 봤어요. 얼마나 아플 건데, 너 얼마나 아플 건데, 그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나인데 내가 이대로 있어서 되겠는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점심때부터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CBS 콰이어가 왔을 때 그 지휘자라든가 그 단원장이 이렇게 만나면서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편 95편 1절과 2절을 나눌 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송축할 때, 즐거이 외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봤더니 견고한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희망의 요소는 없다고 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흐르는 맥락이 있어요. 맥락,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가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조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와 같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훨씬 더 다가올 거예요. 훨씬 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경우의 수들이 있으시겠죠. 이분에게는 이런 일, 저분에게는 저런 일. 좋아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임마누엘의 말씀에, 여호와 삼마의 말씀에 크게 위로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저야말로 이것을 수없이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권면이, 그 위로가 더더욱 제 안에 오더라고요. 그렇지,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리던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실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단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좋게 하시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것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아멘,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숙이에요. 성숙.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옳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1장 6절에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저 착한 일이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입니다.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착한 일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가련한 사람이 없다고.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더더욱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묵상되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천국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종종 장례 예배 때 인용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그 중에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여러분, 두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거할 곳은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거처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때 저의 삶 속에서 주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다짐하였던 사도 바울의 정신이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갈 거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갈 거다.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간증 프로를 진행할 때 스포츠 용품인 푸마 한국 대표를 지낸 분이 뇌종양으로 쓰러졌어요.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 내외가 다니는 교회가 제 동기 목사 교회예요. 근데 그 친구는 충분히 그렇게 지도할 만한 친구입니다. 그 조 목사가 그렇게 자기 남편이 그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 그때는 그 양반이 집사였었는데 장주현 집사입니다. 우리 축제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라 투병 축제로 만들자.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하고 목회자도 신방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 간증 프로를 사회를 봤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 투병 축제를 이렇게 뭐 지내면서 거의 한 330일 정도를 지냈는데 그때마다 일기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 일기 같은 걸 쓴 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 프로에 이렇게 쭉 대담을 해나가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봤죠. 뭐냐 그런 게 뭐냐. 자기는 하늘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립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꼬맹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나름대로의 옆에서 보면서도 걱정이 생기잖아요. 한데 그분은 그런 걱정이 아니었어요. 뭐가 이분으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했을까요? 뭐가 이분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늘질 수밖에 없는 얼굴을 활짝 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너무 천국에 대한 것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어져 있는 우리 아니겠어요? 저에겐 그런 믿음이 다가왔어요. 천국이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 이 모든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망할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닻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자꾸 요번에도 제가 경험한 것이 그러려고 하니까 되레 근심과 걱정은 물밀듯이 다가오더라고요. 물밀듯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더 좋은 목적으로, 더 귀한 것들로. 전 기대가 돼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내 목회에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해 가실까? 기대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상 좋은 것으로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제 이제까지의 뒤를 돌아봤어요. 좌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속된 말로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쇼크예요. 가장 큰 쇼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렇지,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을 연하여서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나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멘.

0: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서늘해진 날씨에 뵙게 되었는데요. 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고 오셨나요?
2: 오늘 여러분과 음악을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인가 모르게 하는 사람인가. 피디님은 어떠세요?
1: 모르게 하고 싶지만 알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2: 저랑 똑같으시네요.
1: 아, 그래요?
2: 저는 모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알아줄 때 내가 더 신이 나서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걸이라는 유형인데 네. 레슨실을 이전을 해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있는데 네. 함께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저 성품이 참 다르세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랑 똑같이 오늘 갔을 때 짐이 한가득이었었는데 내일 레슨실에 가보면 없어요. 누가 옮겼을까라고 물었을 때 네. 표를 내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서 참 이게 내가 반성해야 할 지점일까. 나는 짐을 옮겼으면 단톡방에 남겼을 텐데.
1: 저도.
2: 이거 내가 이만큼 옮겼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올리지도 않고 네. 했다는 얘기도 없이 아 제가 했어요라고 할 때 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가에 또다시 감사하는 정말 그런 한 주였다고 말씀드려봅니다.
1: 멋진 동역자분들과 함께 하시고 네.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럼 다 끝나신 건가요?
2: 아직 멀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서 이동을 할 것 같고 네.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도 그들과 같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1: 아, 꼭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모르게 행하는 선행이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 오늘 그러면 함께 나눌 찬송가도 관련된 찬송가인가요?
2: 218장을 준비했고요. 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라는 찬송인데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나의 선행을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꽤 많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1: 아멘. 오늘은 반성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송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할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쉬운 클래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선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찬송가 218장의 찬송가로 함께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할 클래식,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슈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오늘은 정의를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아내 클라라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반대에 휩싸였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끝낸 후에 아내에게 곡을 하나 헌정합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헌정이고요. 슈만이 작곡했고 노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편곡을 해서 피아노 버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슈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모르게 행하는 선행 속에 제자를 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만은 브람스라는 제자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마 어떤 성향이 맞았던 것 같고요. 음악적인 방향도 맞았겠죠. 슈만은 잡지사에 기고를 하는 그런 편집자의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조금 이름모를 작곡가들, 지금 떠오르는 신예 작곡가들을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로 볼때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것,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쵸.
1: 이왕이면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은 기꺼이 할수 있지만, 나보다 뭐 어떤 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0: 네.
1: 좁음이 조금 드러났지만,
0: 저도 그래요.
1: 슈만은 본인과 다른 그 어떤 점들을 주목받게 해주기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스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슈만이 발굴해낸 브람스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슈만과 계속 끝까지 인생을 함께했던 클라라 슈만을 생각하시면서 헌정이라는 곡을 리스트의 편곡 버전으로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함께
0: 와,
1: 하시겠습니다.
0: 네, 멋진 연주가 될것 같네요. 둘이 사제지간이었다는 건또 처음 알았어요.
1: 네.
0: 네, 그런 감상을 포인트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의 헌정입니다.

0: 네, 헌정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차분한 게 참 매력적인 피아노의 선율이었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네, 성악 버전으로 들을 때도 너무나 따스한 곡이지만 정말 아내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을에 듣기에 너무나 좋은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 다음 곡도 슈만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사심이 가장 많이 담긴 곡이기도 하고요. 이맘때에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을 들려드릴 텐데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하는 조금 느리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하는 그런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맥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배운 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배움의 색깔을 꼭 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만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브람스도 가난한 음악 지망생들을 도와주려고 익명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작곡가로는 드보로작이 있습니다. 드보로작의 생활 전반에서부터 그의 곡들을 알리기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브람스입니다. 그러면 계보는 슈만에서부터 브람스에서 드보로작으로 갈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 편곡 버전 리스트도 후악을 양성하는 데 꽤 많은 품을 들였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본인

본인의 기술을 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곡가였지만 본인의 어떤 수입원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작곡가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작곡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은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들으시기에 길지도 않기 때문에 6분이 조금 넘어가지만 여러분 슈만의 곡을 감상하시면서 그들의 선행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슈만 클래식 오늘 두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슈만 피아노 4중주 함께도 듣고 오셨는데, 야, 이거는 앞에는 조금 차분하고 잔잔한 선율의 피아노였다면,
1: 네.
0: 뭔가 방금 듣고 온그 곡은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가을의 정취도 뭔가 묻어나는 것 같고,
1: 네.
0: 여러모로 멋진 곡이네요.
1: 네.
0: 네.
1: 피디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참 많잖아요.
0: 네.
1: 그 중에서 어떤 걸 손꼽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받은 것 중에요.
1: 네.
0: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값없이 받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뭐그 가족을 통해서 뭐 저의 어떤 외적인 거, 그다음에 내적인 성향들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다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1: 저는 중보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는 지점부터 그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겹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제 옆에 세워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를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너무나 많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로 띄워드렸던 누군가들이 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것.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것을 나도 누군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인상 깊지만 앞서서 사제 관계에 정말 이 선생님과 제자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선행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또 배운 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말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은 감동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 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 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성경에는 양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은 양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도 원래 목동이었다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구약 제사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또한 양입니다. 예수님도 양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요. 예수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양과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목자여 우리는 양이라고 거듭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조수아님의 음성입니다. 선하신 목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러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에 더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도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양은 사랑스럽고 온순하며 겸손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똑똑하지요.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방향감각이나 귀소본능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놓아두어도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일단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저히 집을 찾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한자리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길 잃은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죄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옳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를 맡기면서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을 만한 목자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맡기면 맡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무엔의 음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그에게 맡기면 틀림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추종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뒤를 따라 그저 맹목적으로 뒤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인도자를 쫓아가면 죽을 길로 가게 됩니다. 선한 인도자를 쫓아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선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바른 곳, 축복의 곳,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로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이웃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모아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여호와 로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리자가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양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호받는 모든 것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의 출신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기에 시편 23편과 같은 주옥과 같은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 희고 깨끗한 짐승은 아닙니다. 다 자란 양의 털에는 각종 지저분한 물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누군가 씻어줘야 하고 누군가 닦아줘야 하며 누군가 떼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더러운 대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 씻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구원자이시오 관리자이십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희주일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리자가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하여 주시기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털이 크게 자란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일으켜 주어야 일어날 수 있답니다. 넘어져서 발버둥 치다 그냥 두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고 부둥켜 안고 세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안심하고 우리의 생애를 맡겨도 됩니다. 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님을 목자라 하지 않고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중에 목자이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강찬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관리자이시다. 또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의미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진짜 주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착한 양들이 되셔서 만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음성으로 그 얘기를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향.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불행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손에 없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겨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얻는 이 소소한 일상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둘러싼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불평의 시선을 거두고 은혜의 눈을 활짝 열 때 마침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고맙습니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0.3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에 안정을 주는 물질이 나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두 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셋째, 우리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되고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가는데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감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은 감사한 일들의 집합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숨쉬듯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 표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은 찾기 어렵겠죠.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서 느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는데요.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뜻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을 했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감춰진 기적을 찾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우상숭배를 거절하자 왕은 불타는 화덕에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평안을 앗아갈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바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이 밖에서 안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평안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움과 걱정이 제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과 평안을 지키십시오. 불 속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해를 입지 않고 나올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붙들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제자에게 온통 캄캄하고 칙칙한 물감만 칠해진 도화지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어둡고 볼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어두운 바탕 위에 몇 가지 밝은 색채를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화지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의 명작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제

한 시간과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내 삶의 도화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조각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보면 어떨까요? 뜻을 모를 시련까지도 아름다운 은혜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있죠. 그 향기로 이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의 향기, 감사와 기쁨의 향기, 생명의 향기, 희생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요.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인도할 줄 아는 아이야.

샤론을 꽂으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노래했던 샤론의 꽃 예수 박진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 보슈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이름 예수, 바리톤 김동섭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배주은의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클래식화의 찬양이었고요. 그 사랑 얼마나 바리톤 박상욱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사랑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겠고요. 첫 마디의 말로서가 아닌 진실된 무릎 꿇은 기도로, 묵상으로, 또 작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향기를 뿜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종종 소개되는 감동적인 미담 중에는 수십 년간 얼굴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독거 노인들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대형교회의 가장 굳은 주차봉사나 화장실 청소를 매주 도맡아 하는 평범한 성도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박수나 스포트라이트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감동과 함께 고개 숙여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머물면 손해를 보거나 잊혀질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낮은 곳을 섬기는 이들의 그 노고, 그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추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영광은 가장 순수하고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대우받으려 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낮아지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참된 영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그런 영광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나목의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눈여겨보신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서로 상석,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자리를 비유삼아 참된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세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꿰차야 성공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원리를 말씀하시지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위로 올라가라 라고 이끌어서 높여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겸손의 원리는 자리를 향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인간적인 야망에서 비롯이 되고 끝내는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직장이나 가정,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왕관을 쓰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겸손의 원리는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초라하게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있을 때 나의 진가를 아시는 주님이 친히 불러 세우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사람들 눈에 띄는 그 자리, 칭찬받는 자리만 쫓느라 조급해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말석의 자리를 기꺼이 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음에도 평생 동안 자신을 높이거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제작하고 계실 당시에 이 학교 측에서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문패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거창한 직함과 함께 특별 대우를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해요. 대신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것은 딱 이름만 아인슈타인 딱 적혀있는 문패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귀빈과 기자들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자연의 신비 앞에서 겨우 수수께끼 몇 개를 풀었을 뿐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낮출 때 그 권위는 오히려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게 되겠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진정한 거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나중에 높임 받기 위해서 지금 낮추는 척 연기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

기도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남궁성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남궁성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인 화려한 자선 만찬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저마다 자신이 세운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재산을 뽐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내 회사는 이번에 몇 조를 벌었다네. 그래? 그래 봤자 내가 이 업계 최고의 왕자라네. 하면서 서로 더 높은 상석을 차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소란 속에서 한 노신사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말석에 아주 조용히 앉아 혼자 식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신흥 부자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 노신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거만하게 묻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어느 회사 대표입니까? 누군데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명함이라도 한번 봅시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10대 기업 회장이요. 당신은 뭐요? 그때 노신사는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젊은 부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뭐야 이게? 그래서 그 명함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 낡은 명함에 적힌 이름은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거대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자는 자신의 얕은 지식과 교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실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거물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입을 열고 나 이래 그러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높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상석을 탐하지 않아도,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아주시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 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미 30대에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유럽 전역에서 명예와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슈바이처를 상속으로 대우했고요,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 모든 명예로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의학을 다시 공부한 뒤에 아프리카 람바레네의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가장 낮은 자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슈바이처가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는 슈바이처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높은 영예로 추앙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상석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말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슈바이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높이신다라는 진리를 슈바이처의 삶이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빌의 내려놓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빌의 내려놓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연말 시상식 대기실에서 쟁쟁한 스타들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 앞자리와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눈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개그맨 A씨의 무명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선배님들과 PD님들로 가득 찬 대기실에서 개그맨 A씨가 너무 주눅이 들은 나머지 스태프들이 잡동사니 짐을 쌓아두는 가장 구석진 문 앞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방송국 국장이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상석에 앉아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스타들은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고 문 앞 구석에 있던 A 개그맨에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개그맨 A씨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왜 이런 찬바닥에 앉아계십니까? 오늘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이 당신이잖아요. 자, 일로 오셔서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의 파격적인 깜짝 공로상 수상자가 바로 그 무명 개그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구석에 그 자리를 택했지만 잔치 주인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데 노력하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챙기려는 그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요.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낮아짐에 미소를 짓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10개 중에서 반인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모두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날 마귀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깜짝 놀라며 꾸벅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 예화는 에드레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어낸 이야기겠죠.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신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인도네시아의 에디레오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나눠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내가 주인 삶은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희봉의 나의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아, 저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이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 집주인이 예수님께 항복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올려주세요.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여됩니다. 때때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바로바로 들려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오프닝을 쓰고요,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선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청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려드리니까 꼭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자 보내주시는 장경화 집사님, 또 이은영 집사님, 또 이외에도 이미자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그대를 애청하시고 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문자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김혜자의 피아노 연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손을 들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똑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잘라내도 계속해서 자라는 잡초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때문에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참된 겸손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살라이의 주님여 이 손을, 나는 비록 약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실하게 또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전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의 것들을 담아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정결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었던 깨끗해졌던 그 모습, 그것을 지켜가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야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오늘도 죄의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고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셔샤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일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어느샌가 죄에 물들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하면 얻었지만 죄의 사람이 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정결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188 극동방송 대부도에서 송출하고 있는 AM 1188kHz, 또 저 멀리 남쪽 끝 제주도에서 송출하는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땅에 계신 성도님들 방송 잘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소식,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중 여러분들은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제가 오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충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던 와중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북한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제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저를 이제 만드시고 계획하셨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생애에 이제 간섭을 하셨던 순간들이 막 알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였던지. 왜냐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군사동원부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장래희망이 프로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었죠. 북한에서는 이제 주황체육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군에 나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운전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에 나가면 편한 보직을 얻게 됩니다. 물론 군 생활은 한 13년 정도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13년을 하더라도 운전기술을 배워자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병무청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문건이 도로 발송이 됐대요. 만약에 이걸 안 가면 너는 이제 군 기피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 뒤에 따라다닐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군에 나오게 됩니다. 군에 나왔는데 저는 최전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그 최전방에는 전기가 없다고 하면서도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책이 있어요. 그 고압 전기 철책이 얼마나 이제 전기가 높은지 여러분 상상이 잘안 되실 수 있는데, 뭐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됩니다. 사람이 걸리면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220볼트의 전기 철조망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 철조망이 있고, DMZ 안에 수도 없이 깔려있는 지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출한 영화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DMZ를 뚫고 오는 과정을 비스무리하게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제가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철책들,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2012년에 이제 그걸 다 부숴버리셨어요. 신병 훈련을 받는데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몸무게가 62kg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병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신병훈련소에서 제가 그때 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있는데 너무 제 처지가 막 이제 처량한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제 모습이 이제 가을 낙엽이 이제 신병훈련소에 가을 낙엽이 부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막 너무 보고 싶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니까 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아니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가 힘이 좀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제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되는데 최전방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처럼 아, 한국과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총뿌리를 맞대고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였죠. 한국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년 전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철책이 전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전단지도 주워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아, 철책을 넘어서 오게 됐는데 철책 넘고 들어오는 과정에 제발 밑에는 수도 없는 그 지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저를 이제 막 총을 쐈죠. 근데 이제 그때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됐어요. 아마 탈북민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나도 기도를 해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니까 저는 그때 신의 존재를 몰랐는데 인간의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미 저를 찜하셨고 그 철책을 부실 때부터 아마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풍 카눈이 불었는데 그 철책이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철책을 다 허무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그 상황에서 아마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저는 제발 저 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긴 밤을 괴롭고 외롭고 공포 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눈을 떠가지고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데 가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종교 활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기독교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저랑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겨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들 웁니다, 찬양을 하면서. 뭐 누군가는 은혜가 돼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처했던 그 중국에서 이제 당했던 그런 인권 침해들이 많이 생각나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저를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제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훌륭하신 권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다 이제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돈 벌어보겠다고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방황도 하고, 그랬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되게 의심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독일로 가게 됩니다. 짧은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헤른후트라는 곳이었어요. 지저스 하우스라고 해서 기도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주님한테 반항할 때였어요. 주님, 제가 지금 그때 성경 통독을 할 때였는데요. 한 50쪽을 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한 50쪽을 했을 때였는데, 이 성경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부계는 없습니까? 당신은 잘 사는 나라에만 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대들었어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안 믿겠다고. 그런 되게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별로 그렇게 막 탐탁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새벽 기도 한다길래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그래 뭐 기도한다니까 또 해야지 뭐 이러고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 분이 키가 거의 뭐 한 187 정도 되는 거구의 선교사님이 새벽 4시 반부터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이제 몰랐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딱 밝고 보니까 그 앞에 그분의 진심을 그때 알게 됐죠, 제가. 한반도 지도가 있고요. 북한 지역에 핀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와, 제가 그때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주님,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우리 찬양을 켜놓고 한 4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뜨거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시는 한국 돌아가서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지나니 갑자기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내 네 마음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대체 뭘 하신다고요? 이랬더니 여러분, 근데 저는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불만이었던 게요.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이 사는데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늘을 못 보게 합니다.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알아서 왔는데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니 잘났다. 네가 그렇게 그 DMZ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무섭다고 소리치지 않았냐? 그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 DMZ에 네 홀로 있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그 밤에 덮고 있었단다. 와,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 그 밤에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열심히 삽니다. 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기도를 이제 다녔던 권사님께서 하늘아 너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너를 크게 쓰실 건데 배우자를 이제 그에 맞는 배우자로 이제 기도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욕심쟁이여가지고 한 15가지를 적었는데 지금 좀 후회합니다. 한 100가지를 쓸 걸. 예. 100% 다 들어맞았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딸이고 신앙이 좋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또 엄청 똑똑하고 예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18년부터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내년 4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아,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에 하나도 거절하신 기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은 수첩에 좀 다이어리에 좀 적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거의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럼 이제 막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신기하게 놀라울 만치 다 이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새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세관을 통과한 중국산 상품의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지도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교육연수센터가 신설돼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국제공동연구에서 지난 45억 년 동안 우주의 별 출생률은 60% 줄었지만 별의 재료인 중성원자수소는 29%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로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평안남도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새로 지어진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 별관은 2024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기존 시설 옆에 증축됐으며 실제 가동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IAEA는 별관 상층부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설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신형 원심 분리기가 설치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영변에서도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되는 가운데 새로 건설된 시설의 냉각 장치가 올해 초 작동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AEA는 영변의 새 시설이 최대 28개의 캐스케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강선과 영변의 시설 증설로 북한이 연간 6기 안팎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AEA는 북한의 전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심포조선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특이활동은 없지만 핵실험 재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양정보업체 케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2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약 700만 배럴을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의 가동률을 높이고 서부 항구를 통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위협하면서 이 우회로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후티는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최소 7척이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아시아로 원유를 보내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장거리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액은 257억 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액의 3분의 1을 웃돌아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 국내 원유 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세관을 통과한 수입품의 북한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세관을 통해 의류와 신발 등 중국산 공산품이 대거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 절차는 무역회사가 담당하지만 실제 돈을 대고 상품을 들여와 유통하는 것은 개인 무역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중국 측 거래 상대와 직접 상품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당국이 공식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런 방식은 사실상 차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수 개인 무역업자들은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일정 수수료나 수익 일부를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관을 통과한 상품은 평양을 비롯한 내륙 지역 장마당의 도소매상들에게 넘겨져 판매되는데요. 국영상점 등 공식 상업망만으로 수입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기존 민간 유통망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 상품 운송비가 2, 3년 전보다 박스당 70에서 150 위안가량 오르면서 최종 판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입과 유통을 쥔 자본력 있는 무역업자들은 안정적인 이윤을 얻는 반면 장마당 소매상들은 가격 경쟁까지 겹쳐 돈벌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 지도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 톰 패터슨이 공개한 이콰러스 도법 세계지도에는 에터로후와 구나시리, 시코탄, 하모바이 등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다는 취지의 주석도 달렸습니다. 반면 한국어판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독도라는 지명도 적혀 있으며 별도의 영유권 관련 주석은 없었습니다. 동해 역시 한국어판에서는 동해로,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판에서는 각각 일본해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표시됐는데요. 이콰러스 도법은 기존 세계 지도에서 고위도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는 문제를 줄이고 각 지역의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4일 일본을 포함한 164개국의 찬성으로 이런 도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다만 유엔이 승인한 것은 지도 제작 방식인 도법 자체이지 패터슨이 만든 특정 지도의 국경이나 영토 표기는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약 1,894만 명 가운데 유학 연수 목적 입국자는 50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약 8만 명에서 2022년 15만 명, 2023년 31만 명, 2024년 4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4년 만에 6.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연령도 젊어 지난해 20대가 전체 방한객의 24.9%, 30대가 21.4%를 차지해 20, 30대를 합하면 46%를 넘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기 관광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과 유학, 연수 등 장기 체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학과와 한국어교육연수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설된 한국어학과는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배출할 예정인데요. 함께 문을 연 한국어교육연수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연수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약 9시간 떨어진 서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023년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2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하라뿐 아니라 나보이와 우르켄츠 등 인근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주의 별 출생률이 지난 45억 년 동안 60% 감소했지만 별의 재료가 되는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었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와 유럽, 북미, 아시아 연구진은 중국의 전파

망원경, 패스트와 국제은하관측 프로젝트 자료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먼 우주의 중성원자 수소 신호는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약 250만 개 은하에서 나온 신호를 겹쳐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원료인 차가운 가스가 고갈돼 별의 생성도 감소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별의 출생률이 60% 감소하는 동안 재료인 중성원자 수소는 29%만 줄어 단순한 원료 부족만으로는 별 생성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중성원자 수소가 밀도 높은 분자 수소로 뭉쳐 별로 바뀌는 전환 효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다만 이 효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 기술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를 기록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지난 9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장 씨는 어린 시절 오른손을 크게 다친 뒤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1959년 도웨이 플라이어즈에 입단해 데뷔 첫해 퍼시픽 리그 신인상을 받았고 1976년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해 일본의 홈런왕 오사다하루와 중심 타선을 이뤘습니다. 이후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 504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통산 3085안타는 지금도 일본 프로야구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제1교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한 장 씨는 한국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1980년 체육훈장 맹호장과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야구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 대전이 18도, 세종 17도, 춘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인천과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라남도는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0도, 전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전주 29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경상남도는 날씨가 흐립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 지역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2도, 울산과 대구 19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과 울산 29도, 대구와 제주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반면 자강도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7도, 신의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북도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16도, 함흥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소망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전능자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완전한 화합의 띠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오늘 하루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라모십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친구를 소개해드린다면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친구는 사랑으로서 친구임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실 타마스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을 멸망의 고통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함에게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홀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외롭고 슬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을 내 친구로 삼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를 친구 삼아보세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예수가 좋다오,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0: 네.
1: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네. 그럼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0: 없었어요. 그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서 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그러면 네.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0: 네.
1: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0: 네, 네.
1: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0: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1: 네.
0: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1: 네.
0: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1: 네. 아, 어떤 네. 부분이 그러셨어요?
0: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함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1: 아.
0: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대물이 내게 대물이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1: 네.
0: 항상 에 이래 안 돼도 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1: 근데 네.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럼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우리 아들 5살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 안 하고
1: 아.
0: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1: 네.
0: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화폰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1: 네.
0: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며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1: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0: 네. 조선족 분이었어요.
1: 그러면은 대화도 한국어로 편하게 되고.
0: 네.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지금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 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라는 데 있어요.
1: 네.
0: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도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

0: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6일 동안에도 제가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0: 예,
1: 중국말을 10여
0: 중국말.
1: 년 동안
0: 네,
1: 쓰다 보니까.
0: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겠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네,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1: 성경을
0: 그때부터.
1: 읽어가면서요.
0: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저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매일
1: 네.
0: 찍어 읽혔어요.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도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읽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그
1: 네.
0: 저가 아빠가 같이 안 살면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1: 네.
0: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1: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0: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 증언이 되리라. 이 말씀
1: 네.
0: 있잖아.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면 제가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1: 네.
0: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1: 네.
0: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1: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중국의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가운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만나는 시간 김 대표의 내돈내산 이어집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신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이 선선한 가을날만 되면 또 이곳저곳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떤 테마에 어떤 가을날을 좀 보내고 계실까요?
1: 아, 저는 지금 이게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네. 해마다 하는 게 봄철하고 특히 가을철에는 저희 이제 동양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룹이 3명, 뭐 5명 이렇게 여러 명씩 모여가지고 산에 이제 등산을 가요.
0: 등산이요.
1: 네. 그러니까 평일에 출퇴근할 때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너무 덥거나 할 때는 자전거를 못 하지만은
0: 네.
1: 대체로 이제 자전거 타는 이유가 운동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오래 살자면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가을이면 제일 좋은 게
0: 네.
1: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이제 주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서 주말에 등산 갔다 오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등산을 이곳저곳 가곤 하는데
0: 네.
1: 이번도 등산 갔다 왔죠.
0: 네. 오늘 그래서 또 등산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까요?
1: 네.
0: 지난 주말 청계산 오리 훈제 바베큐 4인분에 13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등산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해주셨다고도 제가 여쭤봤는데 오리 훈제 바베큐를 가져와 주셨어요.
1: 아, 맞습니다. 아, 사실 이게 등산하면
0: 네.
1: 운동하자는 목적이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간 것도 청계산 등산로를 갔었어요. 해마다 자주 그쪽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등산 갔다 내려오는 그게 거리상도 괜찮기도 하지만은
0: 네.
1: 더 중요한 것도 내려오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유명한 이제 오리고기 그 바베큐 집이 있어요. 훈제엔 바베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먹죠. 근데, 아, 난 어떨 땐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운동하려고 목적이 갔는데, 운동하고 나서 살 좀 뽑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먹고 나니까 안 쪼그는. 근데 또 그것도 그대로 또 재밌긴 해요. 그래서
0: 네.
1: 먹는 게 부담 안 되는 게 운동했으니까 또 부담이 안 되는
0: 그럼요,
1: 거예요.
0: 그럼요. 그리고 맛있게, 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운동하고 나면.
1: 네,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 정말 그렇죠.
0: 근데 이게 오리 훈제 바베큐를 그렇게 4인분에 13만 원으로 드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
1: 네.
0: 근데 바베큐,
1: 네.
0: 오리,
1: 네.
0: 훈제 사실 네. 이게 북녘 주민분들에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 오리 고기는 다 알죠. 근데 훈제라는 것도 좀 듣긴 하지만 보통 북한은 훈제는 못 해 먹어요.
0: 네.
1: 북한은 일반적으로 저 불고기 해 먹자 하면 오리 고기를 거저 썰어가지고 이런
0: 볶아서
1: 볶아서 먹는 식으로 아니면
0: 네.
1: 이제 또 절판에서 구워 먹기도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밖에 못 먹죠. 근데 한국은 이게 잘 재워가지고 양념이 잘 재워가지고 그다음에 불고기처럼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훈제를 하는 거는 한번 훈제 했던 걸 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참 다양한 이제 요리가 있는데
0: 맞아요.
1: 참 이게 북한은 그것도 일반 오리고기 먹기도 어려운데 한국은 오리고기 먹더라도 너무 다양한 걸 먹으니까
0: 네.
1: 근데 이 이야기했던 이 집이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집이에요. 한번 가고 나면 이게 정말 이제 뭐처럼 중독돼 버려. 이제
0: 오리고기 그러니까, 기준이 예. 높아지는군요.
1: 예, 진짜 잘했어요. 봉사도 그렇지만 거기 한 번에 이제
0: 네.
1: 우리처럼 등산 가고 내려와서 먹는 분들 보면
0: 네.
1: 엄청 이제 그 마당에 야외 식당까지 쫙 다 꾸려놓거든요. 한 몇백 명 돼요. 한 번에 먹는 게 그렇게 커요.
0: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이 오리를 드셔보신 적이
1: 있으세요? 먹기는 했죠. 근데

0: 하진 않지요. 북한도 오리목장이 함경도에 뭐 강포 오리목장 뭐 이런 오리목장이 몇 개 돼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한국은 비교 안 되게 많은 데다가 오리목장이 많거든요. 달국민도 네.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도 들어오는 또 오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분들 오리 소비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오리고기를 일반인들이 먹기 꽤 어렵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오리고기도 평양에서 이제 두문의 오리고기 집 가보면
1: 네.
0: 오리고기가 귀하니까 오리고기 돼지고기 같이 이제 봉사하는 게 많아요. 1대1로.
1: 돼지보다 오리가 더 귀해요?
0: 귀하죠. 그러니까 물론 돼지고기도 북한 사람들한테 귀하지만은
1: 네.
0: 그래도 오리가 더 귀해요. 네, 그래서 오리고기를 더 즐기죠. 왜냐하면 오리고기 맛 자체가 돼지고기 맛보다 더 좋잖아요. 그리고
1: 네.
0: 건강상으로 오리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 나쁜 영향을 적게 주는데 돼지고기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리고기가 더 귀하죠. 북한에서도.
1: 참 통일되면 네. 서로 오갈 수 있으면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0: 그렇죠.
1: 정말 많이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0: 맞습니다. 참 이제 네. 저는 우리 탈북자분들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제 그런 분들은 통일되면 목적이 무조건 이제 그 식당 그대로 북한에 가서 오픈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탈북민들이 그때 가면 북한에 음식점 식당들은 거의 다 독점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있고
1: 그쵸.
0: 그다음에 자본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식당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통일만 되면
1: 네.
0: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자기 가까운 친척들 아는 분들 통해서 전파되고 하면 북한의 전역에 엄청 많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좋은 오리집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1: 그리고 거기 입맛을 북한의 입맛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고
0: 그렇죠.
1: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여기 서울 근처에만 해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커진
0: 네.
1: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신 북에서 오신 분도
0: 맞죠.
1: 있으시고
0: 네.
1: 정말 많아요.
0: 네, TV도 막 소개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바다에 나가면 바다 양식하는 사람 다 있고 전복 양식하는 친구는 하나 엄청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전복 양식장을
1: 와,
0: 꾸리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제 탈북자분들이 여기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너무도 이제는 그
1: 네.
0: 이제 30년 세월 됐잖아요. 탈북민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 잡힌 분들 꽤 많아졌어요.
1: 아.
0: 네, 그래서 농장, 목장. 예, 그리고 가공업들, 식료 가공업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1: 네.
0: 물류업 있잖아요. 그걸 또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에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 분들 많아지고 참 이제는 여기 대한민국 와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에 맞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지금은.
1: 얼마 전에 또 제 또래 농부 북에서 온 청년 농부 하면서
0: 네, 청년 농부도 있죠.
1: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들 그렇게 여기서 네. 정착을 잘 해가고 살아가고 계신데 이렇게 의식주를 나누다 보면
0: 네.
1: 참 그 간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또 4인분에 13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싼 가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흔히 외식하면은 나올 만한
0: 그렇죠.
1: 1인분에 지금 보니까 3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등산 갈 때 보면 우리가 이번에 내가 이제 쏜다. 내가 이제 한다면 다음번에 해요. 그러니까
1: 네.
0: 한국은 좋은 게 뭐냐면 N분의 1 해가지고 한 번에 가서 이제 나온 돈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동시에 내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우리는 금은화보다도 우리가 이제 아직도 북한 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와서 이제 오늘 내가 냈다면 다음번 내 순서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소리 이제 그렇게 해서 내는데 그러다
1: 네.
0: 보면 이거 먹은 것도 한 끼 먹는 게 한 사람한테는 그래 3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그것도 한 두세 시간 정도도 뭐 안 되는 그런 돈 비용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잘 먹거든요.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만나서 등산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이제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서 북한 이야기도 하고
1: 네.
0: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던 이야기하면서
1: 네.
0: 그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그 고독함 외로움 한마디로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 그들을 그리는 마음이 여기서 또 좀 나가는 거죠 사실은.
1: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돈내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우리는 한국 와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버는 돈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너무도 자유롭고 누구 통제받지 않고
1: 네.

0: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잘 먹는다고 감시할, 북한은 좀잘 먹잖아요. 뭔가 이렇게 돈 쓰잖아요. 그러면 저기 수입대 제출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감시당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1: 네.
0: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등산한 날이면 토요일 날 가서잖아요. 북한은 토요일 날이면 정규 생활해가지고 생활총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오니까 생활총화 시간에 뭐 자기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뭐 호상 비판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1: 네.
0: 거예요.
1: 서로를 향한 손가락 대신에 서로를 향한 어떤
0: 예,
1: 식사 대접.
0: 그렇죠. 그리고 서로 나가 웃고 떠들면서 예,
1: 네.
0: 그런 낙을 누리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삶이 보통 보면 수명 자체가 북한보다 거의 한 15년, 20년씩 막더 길어져서, 우린 길잖아요, 한국은.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잘 먹으니까. 예.
1: 그래서 오늘도 이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대표님께서는 더 남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1: 아멘.
0: 네. 사실 제가 북한에서도
1: 네.
0: 국동방송을 듣는 과정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조건 북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하고 생사를 걸고 왔잖아요.
1: 네.
0: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같은 또 은혜와 그 복음 속에서 우리한테 누려지게 되는 그 복과, 정말 만복이라고 하는 이
1: 네.
0: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 그들은 정말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음으로 그들한테 이제 벌써 이제는 기적의 문이 열렸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하면서도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이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들었으므로 내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는 항상 이제 말하는 것이죠.
1: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의 목소리가 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게또 하나의 성전에서 모인 모습. 그리고 말씀에 떡을 떼며 나누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으면서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완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내돈내산을 그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머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돈내산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따라 읊조리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오늘의 복음 한 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이 복음 한 줄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오정호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죄의 무서운 기세로 우리 삶의 곳곳을 온갖 시기와 다툼, 갈등과 분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망의 자리 그 어디에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깨닫지 못하며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월 14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2도로,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 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밤이 길어져 새벽 시간이 천천히 열리고 또 긴 팔 옷을 의지해야 하는 일교차 큰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 경배로 아침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주시는 또 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말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앞에 머무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간절함이 이 아침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죠.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목청 높여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오늘은 본문의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다 봉독하지 못하고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예배 후에 시간을 내셔서 이 족보들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0: 아비아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이스올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라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안룹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나머지 6장 81절까지는 성도님들 오늘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봅니다. 이제 역대기는 처음 시작할 때 족보가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족보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어휴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역대기의 족보에 비하면 아주 약하고 역대기의 이 무궁무진한 족보의 세계로 들어가면 와 이제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 역대기의 이 많은 족보들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는 영어 성경의 제목이 킹스죠. 킹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통치하다가 망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크로니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로니클 그러면 시간 순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술한 역사를 크로니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라는 말을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들의 날들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들이 보냈던 날들을 적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제목이 빠뜨린 것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빠뜨린 것들. 파랄레이포메나 이렇게 돼서 빠뜨린 것들. 뭘 빠뜨렸느냐? 열왕기에서 놓친 것들을 더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지나가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게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대로 그대로 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쭉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역대기는 뭐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룰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역대기는 뭘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 이 포로 공동체 그리고 갔다가 다시 나중에 또 돌아와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들에게 이리 품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 사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역대기를 통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쭉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인데, 여러분 역대기 1장에 보면 이 족보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해서 쫙 아담부터 가서 결국은 점점점 좁혀지면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다윗, 솔로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이제 있는데,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라서 언약의 역사를, 언약의 족보를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가면요, 3장을 가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23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올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으로까지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는데 맨 끝에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가면은 누구한테로 가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상향식 족보로 올라가는데 그 근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의 근원이 어디로까지 가느냐? 아담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곧 온 열방의 선조가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까지 간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한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도 다시 오시면 1장에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아,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머무냐 하면 다윗에게 많이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계속되는 이 족보를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3장도 보시면 참 특별한 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윗이 낳은 자손들 3장 1절부터 9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보다 훨씬 더 자녀가 많고 후궁, 첩 다 해서 아내들만 한 1,000명 있어요. 이게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도 많이 나왔을 텐데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느냐? 다윗이 성전과 예배의 기초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 역대기의 이 이야기 중에도 11장부터 29장까지 거의 한 18장 정도가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역대상에. 역대상이 총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18장 거의 이제 뭐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통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족보가 한 9장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 사울은 딱 10장 한 번에 죽는 거 이야기 딱 한 번 나오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에서는 자세히 다루던 것들을 다 스킵하면서 뭐냐, 오직 초점은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온 열방을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 만든 성전과 예배, 물론 성전은 솔로몬 때 졌습니다만 이 성전 예배를 딱 제대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 찬양대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의 25장에 찬양대 명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웠던 이 부분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의를 드리고 성전 문지기가 누구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 가운데 역대상은 뭘 또 계승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강조합니다. 역대상하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건 뭐냐? 내게서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나올 거다. 비록 다윗의 후손, 이 열왕기에서 왕들은 망하죠.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 왕가가 끊어지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그 후손으로 오신 누군가가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그 중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항상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뭐냐? 모든이라는 건 유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다 백성, 베냐민과 유다밖에 없었거든요. 위에는 다 북이스라엘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친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이게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민족들도 다 온 이스라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냐? 유다 지파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 이야기가 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자손을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4장 9절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부각돼서 나옵니다.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야베스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수고로 인하여 낳았다. 얘 낳을 때 무지하게 고생한 것 같아요. 산통이 있고. 자, 그런데 이 고생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면 정말 기특하거든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일단락이 되는 끝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별히 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이 야베스를 한 개인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냐? 이스라엘로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하죠. 자, 70년 포로로 갇혔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그 죽도록 고생한 끝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은 이 지역, 지금 딱 유다, 여기만 딱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 쪽만.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서 결국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늘 불안한데,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냐? 온 이스라엘의 기도, 포로로부터 귀환한 귀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 복 주신 거거든요.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뭐라 그러냐? 샬롬,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죠. 그럼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되 지역을 넓히시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 지금 야베스의 기도 하나를 한가운데 꽉 박아서 소개를 하는 거죠. 왜 소개하느냐? 이 기도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시면 여기에 장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을 소개를 하는데, 르우벤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이 범죄로 인하여 그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했었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영토를 다시 분배할 때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땅으로 분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르우벤인데 결국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건 누굽니까? 제일 막내 요셉. 강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시고 미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섭리가 아직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누가 나왔습니까? 주권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지만 주권자는 어디서 나온다?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의 주권자는 누구냐? 통치자를 말합니다. 왕.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자녀를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통치자는 유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사실 이게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따질 때 뭐라 그러냐? 아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있는데 왜 자꾸 유다 저 넷째를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장자의 명분은 요셉, 주권자 통치자는 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와서 통합이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냐면,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 엄마는 마리아지만, 요셉의 아들로, 유다 지파를 따라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요셉이 갔던 것과 비슷한 경로를 가요. 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요셉의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요셉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나오죠. 요거를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통합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나오는데, 6장 1절.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게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4절인데, 이때는 이제 뭐를 이제 그 강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31절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직분들을 맡겨 찬송하겠다. 이 찬송하는 직분을 귀하게

0: 여겼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이 뭐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역사. 그게 바로 역대상에 보면은 레위 자손의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게 본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이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 지경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 가운데 확장할 사명을 가진 자고 또 장자의 명분과 그 다음에 주권자의 명분이 하나로 통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또 나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기쁘게 섬기며 따라가는 주님의 종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듯한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이어 레위 자손에 대한 기록까지 숨가쁘게 열거되는 많은 스토리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마음이 머무실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연약함을 홀로 짊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의 인생을 맡겼고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아들의 기도가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의 기도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도문 속에 회자되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 어머니의 마음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우심을 얻었다는 말씀의 기록이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도 삶의 전쟁터를 부르짖음으로 이기는 하루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9월 14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 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오직 승리하십시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길 기도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며 가정이 평안하고 삶의 길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에서, 어떤 사람은 돈과 능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우리에게 복의 원리를 매우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삶의 태도가 있는데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우리 인간을 단지 존재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신다고 하는 이 원리는 곧 형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복잡한 곳에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데서부터 복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의 삶까지 메마르게 하지요. 성경은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접받는 자리는 좋아하지만 낮아져서 섬기는 일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19세기 말 가난하고 병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픈 사람과 여성과 아이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헌신은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라고 묻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품고 섬기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어 지쳐 쉬고 싶을 때에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로 달려갔지요.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체면도 내려놓고 몸을 굽혀서 그들을 맞이하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정성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던 그들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약속이 흘러나왔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들려주셨죠. 세상은 움켜쥐어라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서는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품게 되어 있습니다.

0: 섬김은 억지로 만드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섬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섬김은 결코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은 다시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자리에서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시편 9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매 순간 주께 하듯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해지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호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신자나 비신자나 또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나 충성을 다해 믿는 사람이나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모두에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100% 지워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집이라도 그 속사정을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덜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이 변해 복이 되죠. 그래서 고통은 인생의 보물 창고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변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호산나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금붕어와 메기를 관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조의 한 칸에는 메기가 있었고 한 칸에는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두꺼운 유리벽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음 금붕어를 발견한 메기는 맹렬하게 달려들다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했습니다. 남자가 유리벽을 몰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메기는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벽에 부딪힐까봐 고개를 돌려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정작 기회가 와도 못 잡게 되는군.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남자는 이때 배운 교훈으로 57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결국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끈기로 고객을 찾아다녀 27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으로 더 알려진 폴 마이어의 이야기입니다. 포기는 크리스천의 사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순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임을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유성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돌을 세우고 다시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세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동산교회가 장립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1997년 9월 7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날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으며 기뻐했던 날도 있었고 사랑하는 이를 떠다 보내며 눈물을 흘렸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오직 기도로 버텨야 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 29년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며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형편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이 많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다시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한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다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마침내 요단 앞에 섰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단은 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건너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의 흐름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하죠.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라. 내가 길을 열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9년의 세동산 교회의 역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길이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도 있었고 요단처럼 앞을 가로막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걸음을 내밀었더니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오늘의 세동산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걷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모두 요단을 건너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세우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곳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열두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그들이 머물 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돌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고난은 오래 기억하면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처받은 말은 오래 기억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잊습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오래 기억하면서 이미 응답받은 수많은 기도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무서운 것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순간 감사는 자랑으로 바뀌고 헌신은 권리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아라. 누가 너희를 요단에서 건너게 했는지 잊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요단의 열두 돌은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29년 동안 세동산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누군가는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청소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가르쳤으며 누군가는 식탁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그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도 하나님께서 보셨으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오늘의 세동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귀하게 기억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두 돌을 세우게 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날 그 돌을 보며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돌은 왜 저기에 있어요? 그때 부모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애야,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열두 돌은 과거 세대가 추억하기 위해서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교회의 건물만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연역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며, 재산이 아니라 복음이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훗날 세종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종산교회에는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어른들이 있었다.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습니다. 그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세워줘야 할 은혜의 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돌을 세우고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가나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은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29년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교회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새로운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립기념주일은 도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세종산교회가 걸어가야 할 약속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길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길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길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길이며,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지역과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에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산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야 하고, 우리의 편안함보다 복음이 앞서야 하며, 우리의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29년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9년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왔는가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29년 전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다음 세대의 생각도 달라졌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를 이해하되 그 시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되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평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었던 사랑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동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하나님께 향하고 상처입은 사람이 찾아와 위로받고 낙심한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는 교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장년들이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르신들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세대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29년의 역사 앞에 마음의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렇게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눈물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기쁨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길이 보였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만나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아직 전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아직 세워야 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직 위로해야 할 눈물이 있고 회복시켜야 할 가정이 있으며 섬겨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은혜를 추억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갑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헌신을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교회의 건물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줍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동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 교회를 향한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29년은 끝이 아닙니다.

0: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길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아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장담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9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에도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기도하며 한 걸음, 복음을 전하며 한 걸음, 이웃을 사랑하며 한 걸음,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약속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먼 훗날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가 세운 믿음의 돌을 바라보며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걸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의 순종으로 내일의 믿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갑시다. 바라기는 지난 29년 동안 우리 세종상교회를 이끌고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돌을 세우고 다시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돌을 세우고 다시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세종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샛별교회 이춘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이어 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9월 14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 당신 자신에게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러 올 것입니다. 불을 붙이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월요일 아침 일찍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렇게 함께 한번 고백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자,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번 더요.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뭐 여러분 기운나게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것은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이겠죠.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연료를 소모시켜요.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번아웃 시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다르죠. 회개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됨, 그 두려움, 무기력함, 낙심, 이런 불순물들만을 정확히 태워 없애고 내 안에 생명력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살인자였던 모세가 등장합니다. 열정과 소망이 없어진 그 노쇠한, 무력한 모세의 모습.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밝히시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 우리말로 말하면 뭐 대추야자 가시나무라고 하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았던 그 모세,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불을 품은 영적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첫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제목이 여러분 예상하시는 그 찬양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좀 그 졸리신 분들은 눈을 좀 번쩍 뜨시고 목소리를 다해 우리 힘있게 한번 찬송해 봅시다. 주님,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로 불로. 여러분 힘있게 찬송 부르셨어요? 충만하게 하소서. 아, 참 이 고백이요. 아,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불이 붙지 않았으면 이 방송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불, 성령의 불은 다릅니다. 회개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고 우리 안의 생명력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죠. 그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그 가시덤불나무는 타면은 그냥 바로 재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우리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니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모세는 바라보게 됩니다. 열정과 소망이 없어졌던, 정말 보잘것없었던 가시덤불나무 같았던, 그 떨기나무 같던 그 모세의 상황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보여주시니 불을 품은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이 붙을 때 불평은 감사로 바뀌겠죠? 여러분 삶에 불이 붙으면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바뀌게 되죠. 우리 삶에 불이 붙으면 이 월요일 아침에 용기 있게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확실하게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게 감동된 분만 아는 경험인 거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밝혀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죠.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의 그 거룩한 불, 하늘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현장에 깊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꺼지지 않은 불이 있지?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와,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2994님 맞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8430님도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6947, 6089, 8437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하는데요. 응원합니다. 자, 오늘 이 월요일에 또 찬송가 더 힘있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성령의 불을 주님 붙여주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프닝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찬송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조찬미 씨가 찬송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응원합니다. 우리 9602님 오프닝 말씀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요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6645님도 1407님도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하는데요. 아, 기쁜 마음으로 나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2718님 성령의 불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0112님도 나도 붙었어. 이게 좀 이렇게 저에게 좀 보내신 거죠? 네, 나도 붙었다고. 네, 좋습니다. 우리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아침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내 삶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 고백, 단순히 기운나는 표현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임재 속에 정말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선언들,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 여러분도 이 아침에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은 예전과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자, 은혜로운 찬송들 더 함께 하면서요. 오늘 복된 월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쉼표 같이 하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을 못 듣고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또 영상 링크도 공유해 드립니다. 오프닝 말씀. 우리 2994님은 지난번 미스바 기도회 때 정말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는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2994님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또 자랑해 주시고 그때 받은 감동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6089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아침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할 텐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생방송에

0: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셨죠? 네. 아, 네네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확신이 드실 거예요. 성령님의 불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나아가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4760님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5277님도 다들 너무 반가워요. 성령의 은혜로 불태우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5123님도 성령의 불.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광명 광은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야 이렇게 지부장님들을 뵀어요. 실제 참 와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탁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막 공유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 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 만나볼 텐데요. 이 아침 어떤 묵상일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하시죠.
1: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가 내건 작년의 슬로건은 상상력이 공기를 채운다였습니다. 공기를 채운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마시며 어느 누구도 홀로 차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기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자연스레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상상력으로 채운다는 말은 서로의 다른 생각과 문화, 언어와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초대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방향, 살아온 시간, 마음에 품은 이야기가 저마다 다르지요. 생각이 달라도 귀 기울여 보고 의견이 달라도 함부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의 말에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창을 열어가며 세상의 공기를 한결 맑게 바꾸는 일은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공기에 무언가를 보태며 살아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요. 응원하는 진심의 눈빛으로 누군가의 하루에 힘을 보태는 것처럼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지만 이해해 보려는 마음은 그 벽에 조용히 창문 하나를 냅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 선택과 행동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공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공기를 채워야 할까요? 어쩌면 믿음이란 거창한 일을 이루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평등이 사랑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다양성이 일체 안에서 꽃 피울 때, 우리의 포용이 나를 조금 더 내려놓음 안에서 완성될 때, 비로소 세상은 생명의 숨결을 얻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숨결처럼, 지친 친구 곁에 조용한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처럼, 새벽 예배 후 교회 마당을 천천히 쓸고 가는 이름 없는 손길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움직임이 주님의 공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은 언제나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바람처럼 메마른 마음의 위로와 용기로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에 소망의 온기로 다가오십니다.

0: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 좋은 마음과 따뜻한 시선 하나로 그 바람이 지나가는 작은 길이 되어주기를, 그 바람이 머물다가는 작은 쉼터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시지요. 이 아침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공기를 남길 것인가?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힘은 어쩌면 이 작은 물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1: "공기를 바꾸는 사람들." 맞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공기가 확 달라져요. 세상에서는 야 이거 안 돼, 못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이 붙은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그 감사의 해석들, 그 공기가 확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아침이 저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붙었죠? 여러분의 아침에 불이 붙었죠? 공기가 바뀔 거예요. 감사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 아침 찬양합시다. 아침의 쉼표 영상을 여러분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아름다운 이 영상 다시 보시고 또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유랜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2994님, 피디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닮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이 우리의 삶의 아침에 공기를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 두 글자 문자, 또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각각의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815님, 저는요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불이 붙었었거든요. 불이 붙었습니까? 하는 아침 방송 멘트가 제 마음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4735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복된 하루. 내 아침에도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내 삶에 불이 붙어 있는가? 여러분 삶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 주위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의 생명력은 오늘도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찬란하게 그리고 활활 타오릅니다. 아, 우리 삶에 불이 붙은 사람,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님, 우리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부활한 날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어날까봐 지각하면 안 되니까 하는 불안감에 우리는 5분 간격으로 알람을 촘촘히 심어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내일을 향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요란한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지만 정작 우리 마음과 영혼은 어떨 땐 여전히 무거운 이불 속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알람은 우리를 재촉하고 쫓기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피로와 실패, 불안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의 가장 다정한 알람을 울려주십니다. 너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힘차게 새 날을 걸어가자 하고요. 오늘만큼은 내 영혼을 번쩍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생생한 생명력을 가득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불안은 끄고 믿음의 볼륨을 최대로 켜는 시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새히머들이 갈급한 내 마음 메들리로 김대환님 호산나 싱어즈 앨범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펴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프닝 멘트에서 나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분만 더, 딱 3분만 하면서 스누즈 버튼 누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촉박해질 때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요란한 알람을 성가신 재촉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열어보라는 하나님의 다정한 노크 소리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안하지만 주님이 예비해 두신 새 힘을 충전하고 출발하면 오늘 만날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화 챔버 콰이어 믿음이 있으니 전해드렸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들으시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신 분들 계시죠? 여름 성경학교 교사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같이 한 친구들. 파이디온의 곡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전해드렸습니다. 좀더 신나는 버전도 원래 있는데 여기 기본 버전만 있어서 이걸로 전해드렸어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821님, 저는 6시부터 5분 간격으로 알람 7개 맞춰둡니다. 결국 일어나는 건 35분 마지막 알람이에요. 하셨는데요. 오, 7개 제가 졌습니다. 이게 여러 개를 맞추는데 매일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지, 아까 게 마지막인지,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지, 이게 헷갈려서 저도 끄다가 끄다가 위험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잘 일어나셨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04님은 트럭 운전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한 뒤로 알람 딱한 개로 1초 만에 스프링처럼 튀어나옵니다. 라고 자랑해 주셨어요. 오, 진정한.

고수십니다. 이렇게 훈련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해주시네요. 맞아요. 거기서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극동방송을 17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새벽 새소리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저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7745님, 저는 교회 새벽 기도 가기 위한 알람을 맞춰둡니다. 정년퇴직했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 나라와 교회 위에 기도하고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맞춘 알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 지키기 위한 알람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그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젯밤 잠자리에 들때 우리는 마치 방전된 것처럼 지치고 무거운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수한 것들, 풀리지 않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재활용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100%의 새 은혜, 완전한 새 긍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밤새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으면 아침이면 100%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 가볍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 새롭게 나아가실 분들 계신가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의 이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분주함과 불안의 알람은 잠시 꺼두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복폭에 발을 맞춰보세요. 쫓기듯 뛰지 않아도 주님 손잡고 걷는 발걸음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차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시내과에 새생명 시내과에 오늘의 시간은 요스베들 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릴라를 사랑해서인가요? 그가 기프트적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들릴라가 너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계속 캐묻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짓된 정보를 가르쳐 주면서도 그 옆에 붙어서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왜일까요? 삼손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마치 스릴을 즐기듯이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필요했고, 그리고 들릴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들릴라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니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은 1100개를 블레셋 사람들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역시 들릴라가 삼손의 옆에 있는 거 다른 이유 아닙니다. 바로 돈을 얻기 위해서요.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을 이용해서 돈을 얻기 위한 것이죠. 역시 전형적인 니드적인 사랑입니다. 그 결과 서로의 감정, 서로의 욕구가 필요해서 서로 구매하듯이 소비하기 위해서 이용하였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바로 삼손은 눈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른 채 블레셋에 잡혀 눈이 빠지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욕망을 채우더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눈이 빠지게 되었다. 눈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힘, 그리고 나시린의 어떤 일탈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관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끊임없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머리가 잘리고 나서 힘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써보겠다. 이전에도 범죄한 사실이 있었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은 이 상황이 결국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독교나 교회를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필요에 따라서 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시는 분이 맞죠. 근데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전에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당히 기독교인 척하고 적당히 필요한 것만 내가 취사선택해서 믿으면 된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보면 되게 취사선택하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일해져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정도 적당히 하고 안일해져서 좀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당연해지고 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삼손처럼 여겨지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는 좀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다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했어. 이제 안 빠질 거야. 올바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하고 저하고 오늘부터 1일차. 이렇게 해서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요. 그러면서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축복해 주셨거든. 그러니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전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여겨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렇게 또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도 축복받을 수 있어. 그 축복받으면 뭐 합니까? 전과 같이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삼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나타난 힘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임하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빼앗기지 않는 당연한 권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에게서 머리가 밀리고 힘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의 상태에 삼손은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서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그는 나시린의 서원을 서서히 어겨오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졌고요. 잔치, 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어겨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세 가지였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씩 하나씩 어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리까지 깎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내가 전과 같이 힘이 여전히 그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힘을 주셨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죄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힘이 있을 거야, 그렇게 여기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항상 그에게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삼손도 알지만 누구도 알고 있나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말 있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항상 우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하나님은 전과 같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여겨요. 그래서 나갑니다. 어쩌면 그 행동이 너무 당연하고 어쩌면 이제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 삼손의 패턴, 그리고 우리의 패턴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도 은혜 받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채우지 말아야 할 욕망을 채우고 급기야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사랑하면서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면서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그 생각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자기 권리로 여기고 이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시점, 어느 순간이 찾아오면 해체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차츰차츰 잊어갈 때쯤 계속해서 내버려두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물어보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용은 언젠가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때가 있고 그 한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삼손에게 다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렸고 여호와는 떠났고 힘이 빠진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왜 하나님은 삼손, 그리고 때론 우리가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고 계속해서 더 연약함으로 내몸면서 계속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때로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붙잡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경을 통하여서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태라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강함보다 내가 강하고 그것이 나의 권리로 여기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인간의 그 강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강해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하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할 때가 있고 여러분을 연약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연약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삼손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들릴라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차츰 선을 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

0: 시작하니라. 아멘.
1: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 결국 삼손의 힘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자라난다라는 것, 그것은 연약함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승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시 머리가 자라나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손과 같은 과정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힘이 빠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상태로 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그가 믿음을 갖고 연약 곧 약한 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약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해서 강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강한 자로 질밟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갈망과 섬기는 헌신이라는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니드적 사랑이 아니라 기쁘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고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괘씸함이 찾아오면, 괘씸함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뭐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내가 지렁이가 아닌 것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수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과 첫 번째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이 개척한 목사님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과 책을 읽고 그리고 느낀 점을 나누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나아갈 것인지를 나누는 첫 번째 모임이었어요. 그 첫 번째 책을 누가 추천했느냐? 네, 제가 추천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추천했어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젊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연약했던 초기 한국교회. 그 초기 한국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재력, 어떤 권력, 어떤 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체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 보고자 했던 것, 거기서 봐서 그것에 바로 교회의 능력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섯 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일관된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 여러분, 날련보라는 것이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날련보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 그 날만큼, 그 하루만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로 헌신했던 것이 바로 날연보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헌신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헌신할까? 해서

은혜 받으면 내가 며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그렇게 성도가 나는 하루하루를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적어서 내서 했던 것이 날 연보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있었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힘이 없었던 한국교회에 이 난연보 제도가 생기면서 이 일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소개되었어요. 그 시대가 바로 1920년대입니다. 아프리카의 난연보 제도가 소개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도 날 연보를 해보자, 우리도 날수를 계산해서 헌신해 보자라고 해서 날 연보 제도가 공식화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연약할 때날 연보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약함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면서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는데, 한국교회 수출 품목 1호가 뭐냐면 날연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배우고 또 책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도, 그리고 목회 일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교회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의 헌신과 상황의 순종,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책을 통하여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바자회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으니 죄송한 마음에 헌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 돈이 무려 그 당시에 500만 원. 그 500만 원을 들고 와서 바자회에 써달라고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을 물끄머니 바라보시면서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이 바로 시간의 헌신과 상황의 순종이에요. 집사님, 저희는 돈이 부족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시간을 모아서 섬김의 사랑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부족하다고 돈으로 때우지 마세요. 상황이 안 된다고 돈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주고 돌려보냈대요. 그때부터 누구든지 시간에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에 기본 정신이자 우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 무엇인가로 쉬운 방법으로 때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내몰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강해져 있다면 연약의 자리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연약해져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베델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의 자리로 돌아가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자리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관계적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삼손의 머리를 밀고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다시 자란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바보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둔 이유라면 이미 삼손이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 이용해서 조롱하고 모욕해보자 라는 심정이 있었겠죠. 사실 나실인은 정해진 서원의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

0: 하고 블레셋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다시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랐으니까 이제 삼손이 강해져서 삼손이 이제 힘이 세질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다시 자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야, 삼손을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 회복을 통해 일하시는 예로 삼손의 기도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1: 나를 생각하옵소서.
0: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기도가 마치 자기 복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읽힙니다. 삼손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읽혀지죠. 그런데 삼손의 기도 첫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원문을 읽어보면 아도나이 야훼요, 주권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강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기도예요.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특별히 팀 켈러는 이것이 바로 관계적 기도이다 라고 주석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과 사뭇 다른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 여호와여,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힘, 나의 모든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아도나이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랑으로 찾아와 다시 내가 성경 공부하면 되지, 내가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아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볼까? 내가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날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관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연약하고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몰아가시는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베델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요수베델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 6844-4120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톤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호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늘 마음이 설레는 말씀 처방전 말씀 닥터 여수 서문학의 문정